잎은 더 싱그럽고 파랗게 피어나고 꽃은 더 진하게 탐스럽게 피어납니다. 사랑과 낭만으로 충만된 이 여름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피어나는 여름의 행복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정감이 넘치는 노래 시골의 밤이었습니다.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여름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푸르른 꿈을 키워간다면 무더운 여름도 시원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용정시 덕신양에 살고 계시는 전홍옥 어머님은 타양에서 덕신양에 시집와서 생활한 지 40여 년이 된답니다. 그간 마을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와서 마을도 정들고 연변에도 정들었다면서 노래 꿈속의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첫째는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발전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0: 아이고, 밥은 아니고 어디가 저게 벌지가 여자입니까 이 사람이.
1: 물을 안 하셔서 비기시스.
0: 아이고, 전액은 아니고 어디를 갔다 오.
1: 전액이고 말고 신경질이 번졌지 어떻게 참습니까.
0: 아, 또 신경도 또 무슨 놈이 신경질이여 그렇게.
1: 세탁기를 쌌단다.
0: 누구네?
1: 누구겠어? 동미 형님 내지.
0: 아, 그 집에 무슨 도우셔 저 세탁기를 쌌다?
1: 동무 엄마 언니름 도라지를 캔 거 오늘 팔고 쌌단다.
0: 이야, 그것도 제네리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겠고.
1: 그랬겠지 뭐. 아, 그런데 늙어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합니까? 우리 엄마 대륙 들어온 자식입니까? 말 알고 뒤에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보고 안 더럽게 보는 거 아니야.
0: 정말 나중에 생각해보면 꼴찌 사기는 꼴찌 사오. 아이, 저 그런데 그 얼마짜리를 쌌다.
1: 차돌엄마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를 싼 게 뭐 대략 졌더라며.
0: 야, 그럼 그게 오늘은 산조도 이겼군.
1: 옳겠지 무슨.
0: 혹시 그 우리를 두다고 싼 게 아닐까?
1: 세상을 즐겼습니다. 우리 두닭 싼 게 언니 우리 집에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거.
0: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얼마나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야. 나도.
1: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 다 모절사 해결하지. 달래기 되겠습니까? 동무 같은 건 아이디어 공고 주는 것도 마음을 깨지. 아이디어.
0: 아이,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1: 모른다. 제비를 해잡수셔. 신경 번져집니다.
0: 아이, 그래. 오늘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는 데 그래. 밥도 와야 주겠어, 그래.
1: 오늘 그럼 형님이 밭에도 후치질 해줬지 않을까?
0: 아이고, 어색해서 우리 밭에 딱 붙어 있는 거.
1: 동물이 그렇게 모절싸한다, 응? 내저 시주 와서 몇 해차 이래 동물 지내보게 되면 새처럼 그 집에를 그렇게 해줘도 동물이 잘해주는 게 무시겠지, 응? 무시겠는가, 응? 이 손바닥에 장난하고 이 맥주 룸살밖에 무시겠는가?
0: 대신.
1: 아유, 그래가지고 모든 장소로 가게 되면 동물이 형님 간에서 술자리도 동물들이 먼저 돌아와지? 동물도 뭐, 그렇게 제 몸에 맡기는 게 오래 살겠지만 강하게 살려는 게요!
0: 이모 그래, 그 가대기를 들여댔다가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후추덕 싣고 그래.
1: 싣고 왔지 뭘게 무식입니까? 맨날 그렇게 모자를 싸게 그 집이라 하니까 점점 좀 모자를 보고 팔불 보지 팔불.
0: 아이 그래, 신은제 간에 요만한 열정을 못해 주겠어 그래.
1: 내 말은 남이 참새질을 할 때 동무 수탉질도 해보라는 겁니다. 응? 응? 아이 보셔, 응? 그렇게 세계 물기 것처럼 그렇게 쿵하고서 무슨 일을 무슨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는가?
0: 그 사람 그 정말 말이 많다 야 이게.
1: 내 말아 얘기 됐습니다. 말아 얘기
0: 됐습니다.
1: 동무 형님 보셔. 응?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100평방짜리 집을 살짝 팔아 그 돈 은혜에다 탁 저축해놓고, 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랑 밀어내고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를 또 80평방짜리 집을 탁 찾으라고, 응? 그리고 내 키우던 중대지 두 마리도 팔아서 빈덩기와를 얹어놓고 로고길 싸라면서도, 응? 야 동생 정말 야 이거 아니됐다 야. 어 재수 고맙소. 사탕 하나 수련대 돌아다니고
0: 아 이모 그래. 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 하겠어 그래.
1: 같은 했지 뭘게 무슨 게 뭘게 무슨 게인가.
0: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형님네 엄마로 잘 모시면 될 게 아닌가.
1: 거덕치소 거덕치야. 한 모시라는 게 보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겠다 또 동무어치는가.
0: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1: 거덕치소 좀 엄마 손 작작하셔. 응? 작작해. 시어머니에게 새가 나도 가맷지대도 하나도 안 사준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답니까. 이제 그저 베개다 신으러 그 질질질질 매질할 때 무식이 들이받아 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나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캉 모시라는 게요.
0: 그래서 빨리빨리 전해놔.
1: 제비를 먹으면 안 되니까 묵은 밥이 갔다 갑니다.
0: 에이 사람 정말.
2: 야 일리야.
1: 범이 재수 한 번 더 또 세탁기 달아 하려고 했겠구나.
0: 좀 성격 쓰지 말래.
2: 어, 있었구나. 야, 근데 무슨 이야기 들을 거 아니야?
0: 형님은 어쩌다니. 아, 아, 아, 올라, 올라, 아, 아, 아, 올라.
2: 야.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어째, 어디 좋채요?
1: 속이 좋채기란.
2: 저기 아픈 모양이구만.
0: 아, 야, 그, 저기, 그 뭐, 3차 신경토에도 도섰다.
2: 3차 신경토?
0: 야, 야.
2: 그 3차 신경토에, 아, 그게. 약발이 어떤 건 무슨 약 탓하더라고.
1: 그게 약이 쓸데없습니다.
0: 아, 어, 자, 형님 여기 알았어. 자, 아이, 저 형님이 어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워.
2: 야, 나는 흰술은 마실 줄 모른다.
0: 아이, 그러면 가서 그 맥주를 몇 병 사서 싸워.
1: 돈 어주시오.

0: 갔다 올게.
1: 아 이모, 전번에 당신 그 쌓기면서 본 돈 있지 그만 그걸 좀 싸오.
0: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2: 야야야야야야, 낼래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기서 피수 서너 개에 낙지나 맹태 서너 개 하면 되네.
0: 야야야야, 연체도 말고 있다. 피수 서너 개 낙지 두 개 하면 더 열매 여기.
1: 빨리.
0: 엄마 어떻게 엄마 싸이지 먹어 다 어제 정신 이러니. 나 저 빨래를 불고 둥기 세월이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통 너무 아파가지고 거지거지게 저기 싹쓸겠다 너무 뜨거나
1: 아니 잠깐 형님. 어. 이제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얘기 나오니까 피뚝 생각나는.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대야?
2: 어? 오늘은 저 시내에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 지금.
0: 어, 생활이 그저 쩍쩍 피운다.
2: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 없음 당하는데 아이
0: 기가 되게 영척했습니다.
2: 야, 저 남의나 더 예 있어 이봐. 야, 야. 그런데 어째 아까 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여놓고 사람 없더라.
1: 아이,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2: 어?
1: 저 뭐, 무슨 일로?
2: 아, 아이 그 뭐 큰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 내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1: 야야야야야
2: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별로 생겨서 논에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 대도 치를 받아도 못 받지. 그리고 뭐 해성구도 없지 그만이야.
1: 에이 별 말도 안
2: 합니다. 그래서 내 아께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봐야 아니댔더라. 그래 내 너네를 오늘이 세탁기를 주자고 사서 온 게다 알만 아니야?
1: 어이 형님 어. 그래 그 세탁기를 우리 주자고 산 게요?
2: 야야야 무슨 일이 근데 이렇게 놀래하네? 어? 야
1: 어이 형, 빨리 산지에 놨더래
0: 예 인마 어 예
2: 아이 재수 재수 예. 가지마 가지마 필요 없어
0: 어이야 그게 무슨 아예 돈이 몇 푼이 든다
2: 아이 그만한 데 계속
0: 빨리 뭐 근들이를 얻네 싸우네
1: 아이 쟤는 뭐지가 되지 병살 펴서 싸워야지
0: 어 안다 뭐 걔들은 자꾸 머들머들 하면
2: 빨리
0: 빨리
2: 빨리 그만한 데
1: 어이 형님 어 그래 담배 한 대
2: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하구나 어? 리슨팬도 이젠 괜찮다
1: 아이 전번에 저거 야 그 시내 갔다 오면서 어. 내 뭐 자기 말을 잘 듣는 다음에 장애라면 한 통 싸졌어
2: 야 그나저나 야 내가 이게 뭐야 저밖에 비우지 않은 게 내 이거 가지다 비울까?
1: 아, 야 그 가지다 비우 야야야
2: 그래 그래 내 여는다
1: 야 어서 불다
2: 어. 야 야?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1: 아니야 오늘 후치질했어
2: 어느 밭에 후쳤길래?
1: 저 앞덕어지래 지금
2: 앞덕어지?
1: 야
2: 야 그 앞덕어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많채였대
1: 아이 그 그건 채였대
2: 야 내가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을 후치자고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엠이라는 게 오늘 딱 세탁기 쌀라 가서 어찌나 설구는지 야 이게
1: 아이 근심 마 내가 싹 후쳐놓고 왔어
2: 무슨 일 하니? 네 했단 말이야?
1: 야
2: 야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야,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지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야 아이 부끄럽구나 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네 기본상 우리 집이로 절반을 하는 셈이야
1: 아이고 형제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조하겠어
2: 야 너는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1: 아니야 아, 저 근데 형님이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 동의해서
2: 야 내 너 아줌마의 동의하야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는 절대 긁지 말라 절대 긁지 말라
1: 아 글쎄 어?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2: 야 아이 아이 무서워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0: 뭐냐 아줌마님이 받아보다 깊은 마음에 비금 아무거 다 했지
2: 에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기라고
0: 아이 저기를 오는 듯이 안 간다는 오는 자리를 아이 소식을 듣고 세탁기 구경하려고 오겠다 난지에
1: 아이 빨리 상 갖춰
2: 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1: 무슨 이제 나서 뭐지 땅바닥을 줘
2: 야 그래서 이게 좋다
1: 꼭 봐줘
2: 아가 이빨에 야 이거 저
1: 내려 와야 돼
2: 아 어떤 피가 피가 야 그게 야 뜯길 쓰는 게 따다야
1: 아이 저
0: 웃습니다
1: 고고고야야야
2: 아 시원하구나 좀 웃어라
1: 자만 형님이야 고맙소
2: 야 그 말을 자꾸 하지만 이게 듣기를 때 어찌다 한 번 한 노릇인데
1: 자 들어 들어 하던 하기야
2: 아 들어
1: 여기
0: 웃습니다.
2: 야 시원하구나. 야야야.
0: 좋다
2: 놀아. 재수. 재수는 일자리 나서 앉을 거야.
1: 저도 한 잔 부서.
0: 한 잔 부서.
2: 아 재수 웃겠어.
1: 아이 무슨 사연 안 나도. 야야.
2: 오이빨이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0: 기다리는 우리 집엔 치수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와도 이 빨래 다 이래.
1: 내가 뭐 밥에다 다 씹어먹은 사람인데 빨리 무슨
0: 아니 굳이 빙산 세 개밖에 없잖아. 빙산한 게
2: 아니 없어. 내 말이 그랬지.
1: 여서
2: 됐다 됐다
0: 꼴딱 아입었어.
2: 야 야 이 비주라고 원래 요마이지.
1: 야 야
2: 자 재수.
0: 네?
2: 그래서 말 저 잔 가져올까?
0: 아야 이게 나 선진이 갈게라도 쓰러 먹겠어.
2: 자 그럼 우리 행정에 들자. 아이고 모두 딴 말이네.
1: 야 좋구나.
0: 그 아줌마님
1: 야.
0: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인가?
1: 아 저봐 그게 무슨 폐?
0: 예.
2: 아, 그, 뭐야, 방변패요.
1: 뭐, 예? 방변패?
0: 어디 방변패?
2: 야, 이게, 야, 이게 어째 한정말이 이래. 야, 그, 어서 좀 책이라 좀 치고 보래.
1: 야, 야, 야.
0: 아, 기, 저기, 걔가 아줌마님이 그게 기라 뭐 자도이겠습니다, 예?
2: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0: 걔가 막, 영 그게 좋겠습니다, 예?
2: 좋으나 뭐이나 더 얘기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0: 학기랑 써내기 하려 든든하게 했습니다. 야, 야, 야, 야.
1: 그게 일본 자요.
2: 아, 자관 어쨌든 영 돈 내라.
1: 와야.
2: 야, 뭐 가만 있어라. 야, 내 이렇게 벌쩍 앉아 있을 새 없다.
1: 어제
2: 내 제가 나가서 세탁기를 실어 올게.
1: 아니 소리 맞은 말이야.
2: 아, 나 오늘 이럴 새 없다.
1: 아, 가만.
0: 그냥 같이
1: 가, 같이 가, 같이 가게.
2: 야, 야, 너는 오지 말아. 이러.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누워 와서 뭘 쓸데?
0: 얘기했은가?
1: 그렇다며. 언제니까?
2: 아, 대다 대다.
0: 야, 좀 수건 해줘.
2: 야, 야, 야, 집에서 집이나 그.
1: 이게 저어가지고 식당 물
0: 오래 사는 무슨 어찌는 걸 본다는 게
1: 그럼 내 물 앞에 그래도 진제가 진제가라고
0: 난 정말 아줌마님이 저렇게 저 살 줄 생각 못했다. 이거 또 자기네 집은 무슨 어찌니 가더라고 또 난 싫어.
1: 이랬다.
0: 근데 이거 뭐지? 세탁기를 어디다 놓고?
1: 그 어쨌든 물두개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0: 야 바다로는 물기 없지 않을까? 아까도 그들 앞에 거기서 또 식사 뜯어놓고 저기다 놓을까?
1: 아 저장해.
0: 그래 이제 빨리 빨리. 아 이거 그만 많이.
1: 그래.
0: 와 빨리 가져라 빨리. 나간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2: 네. 아이고 계속 뭐야? 야 빨리 오래.
0: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2: 조금 쉬자, 조금 쉬자.
0: 저 아줌마님은 뒤에 저렇게 없다.
2: 아이 내가 무거운 일을 해봐.
0: 우리
1: 가가 가만 내 신 먹고. 자,
0: 자. 이런. 에이, 에이. 자식아,
2: 그만. 이만하면 안 되냐? 아니야. 어떠세요, 재수?
0: 야? 누가 이렇게 잘했습니까?
2: 마음에 들어?
1: 정말?
0: 마음에 들어.
2: 야, 이제 내 몸 완성됐다.
1: 야,
2: 어, 나 그냥 가겠다.
1: 아니, 그래. 저녁에 자주 가는데.
2: 아, 나 오늘 일을 세웠던데. 야, 우리 동료 대신 밖에서 기다려. 야,
0: 내가.
2: 아, 잠깐만. 야, 세탁기 잘 두더라.
1: 에이, 이거 조심 마. 야,
2: 야. 야, 야, 나가, 야.
0: 야, 우야, 지금 껍데기라 어째 이렇게 잘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껍데기를 우리 동삼이 문풍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고급 소리 보고. 가만 쓰지.
1: 잘 나와도 야.
0: 이 안.
1: 이 얼 산 나가.
3: 엄마야.
0: 말할 줄 아는 세탁기다.
3: 엄마.
4: 누구나 초록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할 때 초록색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가끔 지쳤다 느낄 때면 푸른 잔디를 찾아가거나 산은 덕으로 올라가세요. 싱그러운 초록이 마음을 차분해지게 하는가 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산동성 청도시에 살고 있는 강정옥 씨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어머니 세월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청춘은 희망이라고도 말하는데 젊은 시절엔 청춘만이 갖는 위대한 특권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패기로 넘치어 별이 되고 꽃이 되어 매일 푸른 꿈을 꿉니다. 명랑함이 넘치고 씩씩함으로 충만되고 희망으로 부풀었기에 청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항상 청춘을 잃지 않고 희망으로 살자면 그 핵심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일상이 올바른 운동과 식사가 아닐까요? 연기실 백정숙 씨는 어머니가 올해 90세이지만도 건강한 기력을 보여서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날 햇빛을 받으며 산천으로 가는 나만의 여행길에 올라보세요. 바쁜 일상의 해탈에서 오는 짧은 여행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떨어진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만 보아도 학창시절의 추억이 떠오른가 하면 청춘의 설레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주시 하남가에 계시는 최경화 씨는 6월에는 작은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외손녀 이렇게 한 가족의 4명이나 생일이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친척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해마다 6월이면 여러분은 저마다의 사랑과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도 마음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건강한 삶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사랑의 목마른 불우한 이웃에게 약수를 가져다 드리기로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푸르름으로 가득한 6월이 모든 이들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녹색 6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 클럽이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출발합니다.

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노래 요청인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춘산님과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소님께서 같은 곡을 네,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춘산님께서 저한테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린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곡 가수 이진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몰이 중인 거 봐서는 정말 명곡이 맞죠? 그래서 먼저 시간상 관계로 린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버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오늘 만약 시간이 된다면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순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나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이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됩니다.

로스더브 고려인 최일심. 내가 광동 심천에 거주하고 있을 때다. 고향 칠대하시의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속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나에게 붙여온 국제 우편이 동봉돼 왔다. 편지의 첫머리에 최일심이라는 내 이름이 한우로 쓰여 있고 제일 마지막에 지윤나라는 우리글 이름 외에는 전부 로우로 쓰여져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광동 중산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진료가 가까이에 있어 이튿날 그를 찾아가 편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편지 내용인즉 자기는 로스더브의 올랴 할머니의 손녀인데 이름은 지윤나이고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나온 후 그곳에서 고려인 리시 총각과 결혼해 모스크바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 할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로스더브에 돌아가 할머니의 장사를 치르고 할머니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의 사진 앨범에 많은 사진들과 함께 끼워져 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편지 봉투를 몇 개 발견했는데 수신인 쪽에만 중국 글로 중국 주소와 최일심이라는 수신인 이름만 쓰여져 있어 로스더브에 살고 계시는 이모 할머니 림마에게 물어서 사연의 전후를 알게 돼 할머니의 별세 소식과 함께 인사의 편지를 올리게 됐다는 것. 올랴 아주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는 한동안 슬픈 심정과 함께 러시아에서 만났던 올랴 아주머니 일가와의 잊지 못할 일들을 회억하게 됐다. 1991년 초 우리가 살고 있는 흑룡강 길림 일대에는 러시아 장사 열풍이 세차게 불어쳤다. 때는 바로 구소련이 붕괴돼 15개 가맹공화국이 저마다 독립을 선포해 단일 국가로 되고 구소련의 주체였던 러시아도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던 때여서 기본상 무정부주의 상태였다. 워낙 구소련 시절에도 경공업이 뒤떨어져 국민들의 생필품이 엄중하게 결핍해 우리 중국에 대량 의뢰했던 것이 설상가상으로 무정부 상태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으니 이는 중국의 자유소상인들에게 막대한 시장을 제공해 주었다. 나도 이 열풍에 합세해 집사람과 함께 값싸고 당시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는 아디다스 운동복 등 의류 제품과 진주 목걸이 등 경공업품 몇 가방을 준비해 수분화를 통해 러시아

이제는 제법 말로서 값을 부르며 현지인들과 장사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러시아에서 장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시 중국 수분화로부터 러시아의 그라데코브 사이에 매일 한 차례 료객 열차가 왕복했는데 그라데코브 도착 시간은 새벽 3시 좌우였다. 객차가 도착하면 중국에서 온 도매 상인들이 물건을 역전납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들과 말이 통하고 국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는 현지인에 비해 먼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넘겨받을 수 있었다. 날이 밝으면 역전 주위에 줄 쳐 기다리는 자동차를 세뇌어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나 블라지보스토크에 물건을 싣고 가 팔아넘기는데 보통 한 차례 장사를 완성하는 데는 3-4일이 걸렸다. 짐이 많고 시일이 급할 때에는 10여 집이 모여 현지의 브로커를 통해 당지 군구의 혈기를 세뇌 하바롭스크나 블라지보스토크까지 날아가기도 했는데 무정부 상태에 처해 있고 생활난에 허덕이는 군부대의 고급 군관들도 돈을 벌기 위해 군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헬기까지 우리의 장사에 투입했다.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장사에서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당시 대거 밀려드는 중국인 장사꾼들로 중국의 수분화와 가까운 러시아의 몇 개 도시를 중국 물품이 점점 포화돼 장사가 하락세에 처하기도 했다. 비자 기일도 림박해 귀국 준비를 서두를 때 블라지보스토크 려관에서 로스토브에서 온 러시아 고려인 두 자매를 만났다. 언니 올리아 아주머니는 정년 퇴직 후였고 동생 림마는 로스토브시의 주택관리기관에 임직 중인 비교적 급이 높은 간부였다. 그곳도 무정부 상태라 블라지보스토크 출장 명의로 언니를 데리고 이곳에 놀러 온 길이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로스토브로 돌아갈 때 중국 물품을 얼마간 사가려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흔쾌히 대답했더니 림마는 맥주 몇 병을 사와서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50이 넘은 언니 올려는 우리 말을 제대로 했으나 동생 림마는 알아듣기는 하지만 간단한 말들만 겨우 번지는 형편이었다. 이야기 가운데 구라파에 위치한 로스토브에는 아직 중국 상품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만약 그곳에 중국 물건을 가져간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부쩍 구미는 동했으나 비자 기한이 다 돼 할 수 없다고 하니 림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곳에는 자기 동창생에게 전화를 했다. 조금 후 돌아와서 하는 말이 비자 연장은 할 수 있는데 반년 연장에 한 사람당 500루블을 내야 하고 사흘간 걸린다고 했다. 당시 시장 환율로 500루블이래야 인민폐 50원도 안 되니 우리는 기꺼이 수락했다. 이튿날 아내는 올리아 아주머니와 함께 물건 사러 나가고 나는 림마를 따라 비자 연장 수속을 밟으러 가기로 했다.

우리는 그라떼꼬브에 와서 사흘간 묵으면서 중국 물품, 주로 옷가지들을 대량 사들였는데 큼직한 편집 주머니로 우리의 몫이 18주머니이고 우리가 돈을 선대해 올랴와 림마 몫으로 8개 주머니를 마련했다. 블라지보스토크 공항에 와서 표를 사고 물건을 모두 항공 탁송을 하고 나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저녁 6시에 떠난 비행기는 이튿날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로스토브에 도착했다. 로스토브의 전칭은 로어로 로스토브 나 돈 우인데 돈 강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로서 습관적으로 줄여서 로스토브라고 부른다. 올랴 아주머니 집 식구로는 시아버지 지가이 보리스와 시어머니, 남편 지가이 아나톨리, 그리고 아들 지가이 주라와 임신 중인 며느리 모두 여섯 식구였다. 지가이 보리스 로인이 조선에 살 때 본명은 지복산이고 두만강에서 12월이 떨어진 농촌 마을에 살았는데 그때 소금이나 생선을 한 짐 짊어지고 가만히 도문에 건너와 쌀이랑 바꿔 가던 기억이 생생하단다. 지금 고향에는 갈 수 없으니 도문에 와서 두만강 너머라도 건너다 볼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고 했다. 그가 20살 무렵 소련의 원동지대에 건너와 정착해 살면서 이름을 러시아식 이름으로 고쳐 불렀고 아들 지가이 아나톨리부터는 소련 태생이기에 아예 러시아식 이름으로 지어 불렀다고 했다. 올랴의 집은 200평방미터가 넘는 큰 양옥이어서 우리가 단기간 체류하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남편 지가이 보리스는 그곳에 사는 고려인 세 사람과 함께 시에서 50여 킬로 떨어진 농장에 가서 몇십 헥타르의 땅을 도맡아 주로 양파와 수박 농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한민족이라 부르나 그곳에서는 러시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름은 기본상 러시아 이름으로 지어 부르나 선조의 성씨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본래 성씨 김가리가 박가 뒤에 러시아 이름을 붙여 부르는데 김가이 리가이 박가이 뒤에 러시아 이름을 부른다. 다음 날부터 그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운동복과 평상복은 비교적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올랴 자매는 물건값을 우리 예산보다 훨씬 높이 부른다. 하기는 수천리 먼 곳에서 어렵게 가져온 물품이니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그 옆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는 값을 낮춰 팔 수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의 시장은 아침 일찍 시작해 10시만 좀 지나면 파장해 장사를 끝내야 하다 보니 처음 며칠은 하루에 몇 견지를 팔지 못했다. 며칠 후부터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는데 웃기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올랴 자매와 흥정을 하고는 같은 물건인데도 우리 가방에 와서 물건을 골라간다는 것이다. 결국은 입 아프게 우리 장사를 해주는 셈이다. 그래도 두 자매는 언짢아 하지 않고 매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옆을 지켜줬다.

매일 아침이면 림바는 차를 몰고 와 우리를 태워다 시장에 내려놓고는 단위에 가서 잠깐 낯을 보이고 시장으로 달려와 우리의 장사를 돕는다. 장사가 끝나 돌아올 때면 채소시장이나 상점에 들려 두 집씩 소리 하루 이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부식품을 사오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 올려 아주머니는 막아서면서 자기가 결산하려 하나 우리는 한사코 우겨 기본상 우리가 맡아 나선다. 그 사람들의 식사는 러시아 사람들처럼 빵에 우유를 많이 들고 볶음 채소는 거의 없이 돼지고기도 큼직큼직 썰어 장국에 넣어 끓여 먹는다. 저녁 대식업은 나의 아내가 전 책임인데 이때면 중국에서 음식점을 하던 솜씨를 펴보인다. 오랜 심병으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올야의 시어머니는 식욕이 별로 없어 식량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집사람이 한 볶음 채소에 밥이나 죽을 곁들이면 연신 맛있다고 칭찬하며 음식을 포기나 많이 드셨다. 우리 조선족의 음식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올야의 집에서도 김치를 때마다 상에 올렸으나 그들이 담근 김치는 진짜 김치 맛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채소시장에 들려 배추와 무를 사다가 집사람이 김치를 담궜다. 중국에서처럼 젓갈과 같은 조미료는 구할 수 없었으나 며칠 후 김치가 잘 삭은 후에 상에 올리니 식구들은 맛있다고 절찬이었다. 특히 올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때마다 김치만 찾는다. 어느 날 림마가 차를 몰고 언니 집에 왔는데 배추, 무, 오이를 무더기로 사왔다. 오후 새 여인은 시내를 돌며 마늘, 고춧가루, 소금 등 양념 재료들을 살 수 있는 대로 구해왔다. 그리고는 배추, 무, 오이를 다듬고 초소림부터 차근차근 물어보며 하는 것이었다. 올야 아주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옆에 앉아서 보면서 배우라고 했다. 초조림이 끝나자 김치 양념을 만드는데 올야 두 자매는 맥의 절차와 수량들을 까근까근 물어보며 반복해 해보는 것이었다. 김치 버무리는 일은 간단했다. 김치가 잘 삭은 후 먹어보니 원래 자기들이 한 김치와 맛이 완전 다른지라 너무나 흡족해 했다. 로스토브에 온 지 한 주일쯤 됐을 때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오후 쉴 때 올야 아주머니는 종이와 피를 내놓으면서 제 집 식구들의 이름을 우리 글로 써달라고 했다. 내가 여섯 식구들의 이름을 정성 들여 써주면서 원인을 물으니 후에 자주 보면서 눈에라도 익혀 우리 글로 제 이름자나 가려볼 수 있어야 부끄럽지 않을 것이란다. 내가 김올야란 이름을 써놓고 자모에 따라 맞춤법을 설명해 주니 올야와 림마는 금시 리해하면서 서툴지만 인차 보고 따라 쓸 수 있었다. 여기에 게시받은 나는 커다란 종이에 우리 글의 자음 모음표를 만들어 맥의 자모의 아래에 로 자모로 읽는 법을 표기해 줬다. 다행히 중학교 때 반년간 로어를 배운 기초가 있어 로어의 33개 자모로 우리말 자모의 발음법을 기본상 표기할 수 있었고 표기가 안 되는 자모는 내가 반복해 읽으면 올려와 림마가 토론해 로어로 자모 아래에 주해를 달아놓았다.
그 후 두 자매는 틈나는 대로 자모표를 읽으며 발음이 잘 안 되는 곳은 나에게 물으며 비교적 드높은 적극성을 보였는데 비록 머나먼 구라파의 땅에 살고 있으나 머구거를 갈망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 이번에 가져간 물건을 다 처리하고 나니 8월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다시 블라지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로 돌아오려고 림마에게 부탁해 항공권을 사려 할 때 공교롭게도 그 무렵 하바롭스크 공항의 노동자와 근무인원들이 생활난으로 총파업을 일으켜 일체 비행기의 착륙을 접수하지 않으며 출항도 금지돼 있었다. 블라지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주변의 모든 공항들이 이 파업을 지지해 동참에 나섰다. 우리 생각에는 며칠이면 풀리겠거니 하면서 매일 공항으로 다니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러고러 로스토브에 잡힌 지 20여일이 지나자 우리는 속이 타 재가 되고 한편 올란의 식구들 보기가 매우 미안했다. 오히려 올랴의 시아버지나 모든 식솔들이 놀러도 올랴니 이참에 마음 푹 놓고 노시라 하면서 우리를 위안해 준다. 참 마음 따뜻한 분들이었다. 매일 림마는 전화를 하거나 아는 면목을 통해 공항 정황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를 안위하려 데리고 시내 구경을 다닌다. 하루는 림마가 와서 도시락을 준비해 돈강 유람을 가자 했다. 안로인이 기거를 못하셔 올랴의 시아버지는 가지 못하고 며느리가 팔삭이 넘는 몸이어서 아들 주라도 가지 않겠다고 해 우리 네 사람만 가게 됐다. 유람선에 올라 가져온 도시락에 맥주를 마시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량안의 경치를 구경하노라니 모든 번뇌가 가뭇없이 사라진다. 고중시절 나는 고요한 돈이라는 장편소설을 읽어봤다. 오늘 직접 유람선을 타고 돈강을 유람하니 더욱 감회가 깊었다. 8월 중순의 어느 날 올랴의 남편이 집에 와서 집사람들을 모두 불러 농장으로 일하러 가자고 한다. 올랴의 아들 주라는 물론 올랴의 시아버지도 따라 나선다. 나의 아내가 집에 남아 늙은이와 임신부를 돌보기로 하고 나도 차에 올라 농장으로 갔다. 지가의 보리스가 도맡은 수박밭에 이르니 밭 한복판에 이미 따놓은 수박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조금 지나니 대형 혈기가 날아와서 수박밭 상공을 선회하다가 지상의 신호에 따라 수박무지 옆에 착륙했다. 지가의 보리스는 10여 헥타르 밭에 전부 수박을 심어 수확철이며 온 민용 혈기를 세뇌 사전에 련계해 놓은 시세가 좋은 도시로 가져가 넘기는데 멀게는 모스크바까지 판로를 개척해 해마다 알찬 수익을 올리고 있단다. 금시 전투가 벌어진다. 지가이 아나톨리와 합작한 고려인 세 가족도 총출동해 20여 명의 남녀 로소가 두 줄로 나뉘어 릴레이 달리기 형식으로 수박을 손에 손으로 넘겨 헬기 적재함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2시간의 열띤 노동으로 20여 톤의 수박이 헬기 적재함에 옮겨졌다. 지가이 보리스와 두 명의 동료가 헬기에 오르자 헬기는 날아올라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다. 수박밭에는 아직 채 따지 않은 수박이 수확을 기다리는데 따는 족족 주위의 시내로 보낸다고 했다.

며칠 후 헬기를 따라간 지가의 보리스 일행이 싱글벙글거리며 돌아왔는데 갔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된 모양이다. 그날 저녁 올리안이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림마가 워드카와 맥주를 승용차로 가득 사오고 올리아와 나의 아내가 고기와 채소를 사다가 오후 내내 음식을 푸짐히 장만했다. 널찍한 마당가에 모깃불을 세모지 피워놓고 차려놓은 술자리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여기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버릇은 러시아인들이 술을 마시는 모양대로 시작해 얼마간 안주를 짚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함께 술잔을 들고 소리 높이 찡찡하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힌 후 입에 대면 한 모금에 비운다. 그리고는 또다시 웃고 떠들며 안주를 몇 점 짚다가 채워진 술잔을 들고 또다시 찡찡을 외치면 술잔이 단번에 비워진다. 주량이 적은 나는 아예 몸의 심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량해를 구해 맥주를 마셨다. 이렇게 선어, 순배, 건배를 거치고 나면 메인 평균 한 근 좌우의 워드가를 마시는 셈이다. 안주를 얼마 먹지 않고 짧은 시간에 독한 워드가를 한 근 이상 마셨으니 사람들 모두 인차 취기가 올랐고 나이가 많은 보리스 로인이 먼저 물러앉았으나 좀 젊은 축들의 술자리는 계속 열을 올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느닷없이 궁글진 목소리의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왔다. 뒤에 나앉은 보리스 로인이 부르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가신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로인이 주홍에 부른 아리랑이 술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의 상을 두드리며 부르는 합창으로 변했다.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아리랑을 다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고 깊은 감동으로 안겨왔다.

치흥이 오른 노인이 아들에게 소리친다. 야, 아나톨리 아코데 내오느라. 주라 색스폰. 역시 술기운이 오른 아나톨리가 선풍금을 메고 나오며 부친을 향해 파파 두만강 하고 외치며 전주를 떼니 보리스 로인이 애수에 젖은 남성 저음으로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 하고 선풍금에 맞춰 불렀다. 이 노래에는 함께 부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들 숙연히 듣는 것이었다. 부자간의 두 악기의 합주는 장기간의 연습을 거쳤는지 아주 숙련된 솜씨였고 상당한 수준의 연주였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로인이 나더러 노래 하나를 부르라고 요청했다. 내가 사양하다 할 수 없이 연변 노래 오래오래 앉으세요를 부르니 모두들 곡에 따라 박수를 채워 절주를 맞춰줬고 술이 거나한 몇몇 나그네들이 춤판을 버려놓았다. 오락판이 고조에 오르는지라 흥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 반복해 불렀다. 술자리에 함께한 여성들까지 모두 일어나 춤판이 한결 흥성흥성했다. 노래가 끝나자 하나 더 부르라고 요청해 나도 제 흥에 국내의 술자리에서 널리 불려지는 소련 노래 축배의 노래를 불렀다. 만약 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옛 친구를 만난다면은 내가 첫 소절을 떼자마자 자리에는 남녀 모두가 일제히 로우로 아랫구절을 받아불러 열렬한 합창으로 됐다. 남녀의 합창에 상 두드리는 소리, 박수 소리, 색스폰과 선풍금의 합주로 춤파는 흥이 절정에 도달했고 술자리의 오락은 밤중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아내는 림마와 올랴를 데리고 시내를 돌면서 붉은색, 노란색, 연두색과 흰색의 얇은 천을 사는데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다. 마침 올랴의 집에 재봉침이 있어 아내는 곧 태어날 갓난애의 치마 조고리를 지어줄 예산이다. 이미 병원의 태아 검사로 여자애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올랴가 손녀의 옷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떠나기 전 기념으로 애 옷을 손수 지어줄 생각으로 새 여인이 하루 종일 시가지를 누비며 옷감을 사러 다녔으나 색동 조고리를 지을 칠색단이나 비단이 없어 네 가지 색상의 천을 구입해 온 것이다. 얇은 흰 천으로 아기의 백날 옷을 짓고 아기 돌쇠 입힐 노랑 조고리, 파랑 치마에 빨간 고름을 달아 조선족 아이 옷을 만드는 데는 이틀이나 걸렸다. 애 할머니의 요구에 옷고름 한 면에 지윤나라는 우리 글 이름을 수놓았다. 우리의 애타는 심정을 알고 림마가 공항에 갔다 와서 하바롭스크의 파업은 기한이 없으며 사할린의 항공편은 살 수 있으니 사할린으로 돌아 배편으로 블라지보스토크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림마에게 표를 부탁했다. 올랴 아주머니는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가 사할린을 애돌아 여러 날 걸리는 먼 길이 시름을 놓을 수 없다면서 기어이 우리를 따라 나섰다. 수만리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바래다 주는 올랴 아주머니의 후도운 인정에 우리는 깊이 깊이 감동됐으며 오늘까지도 잊을 수가
로스더블을 떠나기 전날 나는 편지봉투 20개를 사다가 10개에는 중국 나의 집 주소와 내 이름을 써서 남기고 나머지 10개는 올랴더러 올랴네 집 주소와 올랴의 이름을 써달라고 해 가져왔다. 후에 편지 거래라도 끊지 말자고 약속하면서. 그런데 올랴 아주머니의 별세 비보를 받았다. 나는 인차 회답을 해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림마와 기타 가족에게 문안을 올리는 글을 써서 조카를 시켜 번역해 모스크바의 윤나에게 보내었으며 림마와 윤나에게 중국으로 놀러오라고 요청의 말도 전했다. 얼마 후 윤나의 회답 편지를 받았는데 그 속에 예쁜 갓난내를 안고 찍은 새 식구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자기의 딸에는 이제 6살인데 러시아 이름은 리가이 젠니아이고 우리말 이름은 리진녀인데 우즈베키스탄 타스켄트에 계시는 애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란다. 진주처럼 귀한 딸이라고. 그리고 우리더러 신체 건강이 허락되면 모스크바로 놀러 오시란다. 나와 아내는 사진을 오래오래 들여다보면서 윤나와 그의 딸의 얼굴에서 올랴 아주머니의 모습을 찾아보려 애썼다. 아내는 연길 딸에게 부탁해 여자의 한복 옷 세 벌을 마련했다. 여자의 돌 옷, 서너 살 때 입을 만한 색동 저고리의 치마, 18살 여자애가 입을 만한 한복 옷, 그리고 부탁해 옷마다 옷걸음 한 면에 리진여라는 이름을 우리 글로 수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딸이 보내온 아기 옷을 받아보니 너무나도 깜찍하고 예뻤다. 특히 우리 글로 리진여라고 수놓은 아이 옷의 옷걸음이 너무나도 돋보인다. 우리는 인차 모스크바로 붙여보냈다. 올랴 아주머니의 염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라도 올랴 아주머니 일가의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면.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죠. 네, 칠갑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 칠갑산을 마무리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전보
1: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저선호 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일단 해보기의 기술이란 책종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넘어짐은 대부분 저운 넘어짐입니다. 아기의 신체는 구서적으로 바닥에 엎어지는 데 적합합니다. 애돌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기의 근육은 부드럽고 살은 통통해요. 아기의 몸은 탄력적이고 부드럽죠.

아기들의 몸에는 최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충격 흡수 공간과 에어백이 있습니다. 애돌프는 또 이렇게도 말했죠. 아기들이 넘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놨죠. 아기들은 정말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아기들이 넘어지는 장면은 마치 잎사귀가 우아하게 떨어지는 모습 같거든요.

네, 아기들에게 넘어짐은 일상이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 넘어지면서 자라납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 흡수 에어백 같은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진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류라고 합니다. 네, 잎사귀가 우아하게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표현도 아름답지 않나요? 네, 바쁜 일상에 이 일에 지고 저 일에 지어 사소한 일에서라도 낙심하고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어쩜 넘어짐에 두려워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툭툭 털고 일어서는 자세를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란 기억은 그 어떤 보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순옥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나는 8남매 중 5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우로는 언니 둘과 오빠 둘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 셋이나 있다. 8남매가 자라다 보니 우리는 언제 한번 엄마한테 응석을 부려본 적이 없고 누룽지 먹겠다고 흥흥해본 적도 없으며 공부를 잘해도 엄마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도 벅찼다. 그 고난의 세월에 그래도 할머니는 나를 아주 이뻐하셨다. 지금은 집집마다 세수수건을 쌓아놓고 쓰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온 집 식구가 수건 하나를 쓰면서 살았다. 결혼집에서 선물 받았던 많은 수건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할머니 생각에 눈곱이 젖어오른다.

우리 할머니는 잘쪽한 얼굴에 반달 같은 눈썹, 허수처럼 맑은 눈, 늘씬한 몸매를 가진 수양보들 같은 여인이다. 비상한 머리에 뛰어난 일솜씨로 남자들도 저리 가라 하는 능력 있는 우리 할머니다. 할머니는 재간도 있지만 도량도 넓으셔서 엄마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다. 잔치집부터 환갑집까지 동네 경사 때면 할머니가 콩나물부터 떡까지 맡았다.

26곱 나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둘을 거의 키우시며 재혼도 안 하고 평생을 두 아들을 위하여 다 바쳐왔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면서 할머니가 더 존경스럽고 간절히 보고 싶다. 군일이 있을 때면 할머니는 엿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덕에 술까지 빚으셨는데 들기름도 엄청 잘 짜셨다. 바느질도 이쁘게 잘하셔서 손자 손녀들이 서로 자기 옷을 기워달라고 할머니한테 졸랐다. 지금은 집집마다 여자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인형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항상 애기 베개를 갖고 놀아서 엄마한테 혼나곤 했다. 어느 하루 나는 천오리로 애기 베개를 동여매고 내 옷을 입히고 업은 후 손으로 잔등을 타덕이며 애기 차장, 애기 차장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때마침 일밭에서 돌아온 엄마는 애기 베개를 업고 있는 나를 보더니 화가 치밀어 애기 베개를 갖고 놀면 애기가 운다 라면서 꽥 소리치면서 내 잔등에 있는 애기 베개를 오아락 잡아챘다. 그 바람에 나는 훌렁 나가 넘어져 머리가 새할 만큼 불어났다. 나는 머리를 만지면서 서럽게 울었다.

이 광경을 보시던 할머니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서 빗자루로 엄마 엉덩이를 두 번이나 때리면서 그게 뭐 그리도 화날 일이라고 아이를 잡소 하며 엄마를 혼내주셨다. 나는 잉잉 울다가 분풀이를 해주시는 할머니가 너무도 고마웠다. 할머니는 나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할머니가 인형을 만들어주겠으니 다시는 애기베개를 갖고 놀지 말라 라고 당부하셨다. 할머니는 갖고 온 보따리를 풀어헤치더니 보따리 속에서 꽃수건 하나를 꺼내셨다. 할머니는 꽃수건을 양쪽으로 돌돌 말아 꺾어주고는 끈으로 인형머리를 만들고 묶으셨다. 잠깐 사이에 수건은 인형으로 변했다. 할머니는 새 수건으로 만든 폭신폭신한 인형을 나한테 주시면서 이 인형은 누구도 주지 말고 너 혼자만 갖고 놀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애기 베개보다 훨씬 이쁜 인형을 선물 받은 나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으며 너무도 좋아서 인형을 안고 온 동네를 다니며 자랑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수건 인형은 그때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보급됐으며 누구나 꽃수건 하나만 있으면 이쁜 인형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 친구들은 자기들로 만든 인형을 가지고 재미나게 마음껏 새감지 놀이도 하고 애기 노름도 놀았다. 할머니는 큰아버지네와 함께 지냈다. 엄마 사랑이 부족한 나는 7살부터 기차를 타고 롱종에 있는 할머니한테 놀러 다녔다.

할머니의 눈길만 보아도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느꼈다. 동생이 셋이나 있기에 나는 엄마 품에 안겨본

신천으로 만든 널찍한 팬티를 입으셨는데 팬티 앞에는 커다란 동전 여름잎이 들어있었다. 저녁이면 할머니 품에 안긴 내가 동전이 들어있는 호수머니를 만지면 절렁절렁대며 동전 소리가 난다. 할머니는 큰엄마가 절렁대는 동전 소리를 듣고 눈치라도 챌까봐 바삐 내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 내일 얼음 과자를 사줄게. 하며 나를 품에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항상 아끼던 동전으로 나한테 얼음 과자를 사줬으며 집에 올 때면 호수머니를 탈탈 털어 동전을 손수건에 싸서 주곤 했다. 할머니는 내가 떠날 때면 늘상 길모퉁이에 서서 나를 배웅하셨는데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거나를 막론하고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할머니와 점점 멀어져가는 나는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곤 했다.

산에 두 해 늙음만 가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논에서는 눈물이 두 줄로 샘처럼 솟아 도보를 타고 턱을 지나 발등에 똑똑 떨어진다. 할머니 생각만 해도 정겹고 따뜻하며 그리워지며 할머니 품은 언제나 나를 덮여주고 할머니 사랑은 지금도 나를 올린다. 할머니는 항상 하얀 한복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으셨고 흰색 앞치마를 걸쳤으며 머리는 곱게 빗어 틀어올리고 흰색 비녀를 꽂았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나도 할머니가 됐다.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도 38년이란 시간이 흘렀건만 지금도 그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 너렷이 떠올라 잊혀지지를 않는다. 나는 귀하디 귀한 손자를 키우면서 나를 향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더욱 깊게 알 수 있었다.

항상 그리운 할머니,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 할머니, 나도 이젠 할머니가 됐습니다. 할머니 마음에 내가 전부였던 것처럼

나도 손자가 전부입니다. 할머니께서 받은 사랑을 손자한테 되돌려주겠습니다. 할머니, 나를 극진히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머니에 대한 짜릿한 나의 마음을 바람에 실어 구름에 보내어 할머니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전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인형.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형. 내가 업은 인형 귀여운 인형. 할머니 사랑 넘치네. 나는야 이쁜 인형 안고 하늘을 향해 할머니를 소리 높이 불러보네. 할머니, 할머니.

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네, 매일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이 물음에 깊이 생각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할 길을도 없고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 눈앞의 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에 충실하면 내일이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것에서부터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연습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 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1: 北京时间 12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0: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이춘시는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기지인 이춘 305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000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고른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 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흥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시는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전환 상황, 생태보호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반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림은 자원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 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0: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청소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여름이 시작된 이후 우리 성의 관광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플러스 문화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념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여행 기억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맞춤 제작은 현재 문화창의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크리스탈 레이저 내부 조각 기계가 단 3분 만에 고정 밀도 조각을 완성해 여름철 빙설의 추억을 수제 장식품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비디오 기기를 동시에 도입해 최초의 인터랙티브 스마트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온기가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제공합니다. 동강 무형문화재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화면을 살짝 터치하면 어피, 자작나무 껍질 등 허즈족 특유의 소재를 자유롭게 조합해 도시의 정취와 민족의 풍정이 담긴 나만의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하동극 무원삼강 자연생태관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의상 교체 체험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어피류 의상이나 사냥 복장을 한 번에 터치로 간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0: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0번째 시간입니다. 경유패 패장으로 된 왕동해의 우람찬 체구가 문어귀에 나타났다.
1: 단장무지, 범인을 압송해 왔습니다.
2: 좋았어, 끌고 들어.
0: 우탄장은 명령을 내렸다가 문 밖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는 좀 기다리라 하고 걸어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류바이에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것을 보자 한숨을 길게 지으며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의자는 찌꺼거려 하마터면 다리가 부러질 뻔하였다. 군더의 술을 쓰다듬는 그의 가슴은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이 이렇게도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우탄장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던 정경과 자신이 팔로군에 참가한 뒤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이 떠올랐다. 그렇다. 팔로군은 다른 대오와는 달리 인민들을 부모 형제처럼 대한다. 나 류빠이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두고 눈 감아주어야 하는가? 다른 대오 같으면 이런 것쯤은 세 발의 피일 텐데 유독 팔로군만이 이렇듯 엄격하다. 어째서일까? 만약 팔로군도 인민들을 해친다면 인민들이 어떻게 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팔로군을 이렇게 잘 대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어떠했는가? 마패장을 총살해야 하는가? 아니, 그는 나의 유력한 조수이고 목숨까지 구해준 은인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안 된다. 보고 있을 순 없다. 이번만은 꼭 용서를 빌고 다시는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면 된다. 우탄장이 정 대답하지 않으면 이 류빠이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야지. 류빠이에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 층계 앞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검은 구름이 덮시었고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술렁거리는 사람들의 분분한 시비의 목소리는 문으로 나오는 우탄장 한테로 날아들었다.
1: 팔로군에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줄이야. 정말 반도파나 다름없어.
3: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넨 그런 악당을 몇 놈 보았나? 그것도 밖에서 굴러온 나쁜 종자지.
1: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 나쁜 놈이 있는데도 말 못하게 하나?
4: 오라. 아니, 우두개 부하들 속에 아 그런 놈이 있을 줄이야. 아, 참 뜻밖이야 뜻밖.
1: 우탄장이 나온다.
0: 우탄장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눈썹을 고통스럽게 찌푸리며 침통하게 입을 열었다.
2: 여러분,

0: 당신들이 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모두 마땅합니다. 저는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1: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0: 그렇습니다. 발로군은 여러분의 아들딸로 모신 군대로서 인민들 속에서 나왔고 여러분이 먹여 살립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오득해도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에서 인민들의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외놈들이 여러분을 살해하고 귀려군과 반동놈들이 당신들을 해치는데 우리 발로군마저 여러분을 못 살게 울면 당신들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옳습니다. 공산당이 이끌고 나가는 인민의 군대에는 이런 악당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놈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1: 우탄장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렸다.
2: 맞소. 그래도 우리 군대가 아닌가? 저 우탄장이 말을 얼마나 잘하나 들어보게나.
3: 자네,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좀 보게. 우리보다 더 성을 내는군. 에이, 그놈은 류빠에 부하라. 모두 그 류빠에가 버릇을 고쳤어.
4: 허튼 소리 말게나. 아, 류빠에도 한때는 홍우수지라며 가난뱅이들을 위해 싸웠는데 그따위 나쁜 놈을 남겨둘 수 있겠나?
2: 보게나, 그가 나왔소.
1: 밖으로 걸어나오던 류빠에는 우탄장의 말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만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낯이 화끈하여 맥없이 복도 벽에 기대어 섰다. 문득 그는 우탄장이 흰 머리를 우들우들 떨며 천천히 층계를 올라오는 신 넘는 한 로파를 급히 부축하는 것을 보았다. 로파는 온 얼굴이 눈물투성이가 되어 쉰 목소리로 물어본다.
5: 당신이 탄장이요?
0: 네, 아주머니.
1: 루파는 대성 통곡을 터뜨렸다.
5: 내딸 불쌍해서 어떡해요.
1: 류빠에는 눈곱이 뜨거워 나고 가슴이 툭툭 뛰었다. 그는 나가려고 두어 자국 뛰었으나 마패장이 눈에 띄우자 그만 우뚝 서버렸다. 우탄장은 분노의 두 눈을 부릅뜨고 날카롭게 명령하였다.
0: 왕패사! 총살해! 이제 당장 처단할 것!
1: 사람들은 이 한마디 명령에 마치 우레소리를 들은 듯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서로 몽하니 눈길을 주고받다가 수군거렸다.
2: 아니 죽인다고? 그래도 팔로군의 교렬이 엄하고 바르다니.
3: 아이고, 이런 일이라고야. 살려두고 외놈이나 더 죽여 죄를 씻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2: 그래. 이 공산당에 대해서는 눈동자와도 같아서 하늘의 모래도 들어가면 안 돼.
3: 그러니까.
1: 피해받은 집 아주머니는 놀라서 멍청해졌다. 울음소리도 모져버렸다. 그는 정신이 얼마간 들자 즉시 우탄장에게 다가들며 두 손으로 옷소매를 붙잡았다.
5: 아이고, 안 돼요. 그를 죽이면 안 돼요. 나 단장, 정말 그를 죽이려오? 아니, 안 되오. 때려주고 욕하면 그만이지. 절대로 죽이지 마오. 그 사람이 팔로군인데 남겨두시오. 외놈을 더 죽이라고 하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오다. 우리 아버지는 외놈들이 죽였으다. 그 사람을 살려줘.

0: 사랑했으나 단양 살려주시오.
1: 그는 두 무릎을 꿇고 우탄장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우탄장은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거세찬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로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격하여 말하였다.
2: 아주머니,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놈은 죄인이고 악당이지 우리 발로곤 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악당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놈을 남겨두는 것은 적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머니,
1: 류빠이에는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기름 가마에라도 빠진 듯이 비칠거리며 달려나오다가 나팔수 아바이를 보자 그의 품에서 술병을 활짝 뽑아 병목을 칼집에다 툭 쳐서 깨버리고 랭수를 들이키듯 꿀꺽꿀꺽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는 병을 땅에 맺혀 박산내버리고는 달려나가 그 로파를 부축하고 헐떡거렸다.
2: 네, 아주머니, 내가 이류빠이가 아주머니를 해쳤수다.
1: 로파는 그의 말을 듣자 급히 또 꿇어앉아 애걸하였다.
0: 당신이 바로 류빠이예요? 그가 당신의 패장이라고 하던데 당신이 그를 놓아주구려.
1: 류빠이에는 정수리를 한 방망이 오도맞은 것만 같았다. 그는 급히 말하였다.
2: 아소머리, 저에게 빌지도 말고 그놈을 위해 사상하지도 마시오.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도 죽일 놈이죠. 내가 그놈의 버릇을 고쳐놨지요. 저도 종살받아 마땅하지요. 야, 이 자식아!
1: 류빠이에는 온몸에 술기운이 뻗쳐 눈알마저 새빨개졌다. 그는 칼자루를 틀어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섰다. 오라를 지워 무너기에 끌어다 놓은 마패장은 머리카락이 까치둥지처럼 뒤엉켜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엔 류빠이가 꼭 자기를 위하여 사정을 할 것이며 정 용서를 못 받을 때에는 대어를 끌고 팔로군을 떠날 것이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류빠이에는 굶주린 호랑이 마냥 달려들어 반란을 일으킨 그때부터 지주의 목을 자르고 관리들의 심장을 찌르던 대물림 칼을 휙 하고 칼집에서 뽑아들었다. 한오리의 붉은 성광이 번쩍하며 지나갔다. 추악한 령혼이 가득 찬 머리가 굴러떨어졌다. 류빠이에는 수년간 흘려본 적이 없고 자기 평생에 흘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던 눈물을 이때 까무러친 아주머니 앞에서 떨어뜨렸다. 수연이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후 왕간지는 공산당 지구가 공고 발전함과 더불어 다른 곳의 몇 개 지하망도 련이어 로출되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더더욱 신중해지고 깊숙이 은폐하였다. 왕관장의 군대가 주둔한 뒤 왕관지는 매일 저녁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대를 뒤를 따라 그들을 바래주고 이따금 그 길로 탐부에 찾아들었다. 그의 말은 내친 걸음에 새로운 소식도 듣고 부대의 지휘관들한테서 가르침도 받을까 하여

0: 관부의 덕강이와 나팔수 아바이 등은 언제나 이 현 참의원을 공손히 맞아주었다. 덕강이는 돌아와서 행디를 만나지 못하였다. 행디가 중학교에 갔기 때문이다. 어느 날 탐부에 찾아온 왕간지가 집안이 조용한 것을 보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팔수 아바이가 아랫방에서 나오며 반겨주었다.
1: 아, 교장 선생님이 왔구마. 안으로 들어갑시다.
2: 아바이군요. 아, 지휘관 동지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1: 단장과 참모장은 산보 나가고 정치위원 동지는 회의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자, 안에 들어가 앉읍시다.
0: 왕간지는 얇은 눈꺼풀을 약간 축해 올리고 아바의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를 맡으며 희죽거렸다.
2: 그 아바에는 이를 좋아합니다, 그려.
1: 별로.
0: 나팔수 아바에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1: 그런 고치지 못할 결함이 있수다. 덕강이가 집에 가서 고구마 술을 가져왔기에.
2: 오, 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앉읍시다. 혼자서 꽤 적적하겠는데. 자, 아직 못 가보지 않았습니까?
1: 안 됩니다. 아, 교장 선생님, 다음 날 가지요.
2: 아, 참, 나하고도 체면 차립니까? 자, 어서 갑시다.
0: 나팔수 아바이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왕간지가 재삼 권하는데 이기지 못하여 결국 끌려가고 말았다. 집에 와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왕간지는 변소에 간다고 하며 자리를 떴다. 나팔수 아바이는 이 널찍한 응접실 안에 빨간 옷칠한 책걸상, 꽃무늬를 새긴 찻장과 그릇들, 새하얀 석회벽에 걸려있는 풍경화들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1: 이 녀석도 어쨌든 간 부자란 말이야. 진작 호화롭기도 하다.
0: 그는 한참 있고 나니 얼마간 불편스러웠다. 덕강이네 집처럼 화기롭고 친절한 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는 왕간지가 돌아오면 인차 인사하고 가리라 마음먹었다. 왕간지는 잠시 후 한 손엔 안주를 여러 접시 담은 쟁반을 받쳐들고 다른 손에는 두근들이 배가 볼록 나온 니움 술주전자를 들고 왔다. 그는 술과 안주를 상우에 챙겨놓으며 벙글벙글 웃었다.
2: 아바이, 정말 이쁘기 수다 그려. 내가 방금 문을 나서니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장보고 오면서 술을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바이, 한번 오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0: 드라마 숨바귀꽃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이 되니 푸르른 하늘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고 사는 덕에는 진한 꽃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도 사랑한다는 계절인 여름에는 잎은 더 싱그럽고 파랗게 피어나고 꽃은 더 진하게 탐스럽게 피어납니다. 사랑과 낭만으로 충만된 이 여름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피어나는 여름의 행복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먼저 박소연 가수가 부른 노래 사랑의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정감이 넘치는 노래 시골의 밤이었습니다.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여름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족이 함께 웃으며 푸르른 꿈을 키워간다면 무더운 여름도 시원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용정시 덕신항에 살고 계시는 전홍옥 어머님은 타양에서 덕신항에 시집와서 생활한 지 40여 년이 된답니다. 그간 마을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와서 마을도 정들고 연변에도 정들었다면서 노래 꿈속의 고향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첫째는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발전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진 모습으로 변화해야 좋은 기회도 생깁니다. 하기에 우리는 늘 변화가 곧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0: 전미란 씨는 자신이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부모님의 올바른 인도와 가르침과 갈라놓을 수 없다면서 항상 자식 걱정뿐인 부모님에게 소품 세탁기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아이! 아이, 뭐, 더하분 아니고 어디가 저기 벌지가 여자입니까, 이 사람이?
2: 물러나셔서 비기시소.
1: 아이고, 전화기는 아니고 어디를 갔다 와?
2: 전화기금 말고 신경질이 번져지 어떻게 참습니까?
1: 아, 또 신경도 또 무슨 놈이 신경질이여, 그렇게?
2: 세탁기를 쌌답니다.
1: 누구네?
2: 누기겠어. 동미 형님 내지.
1: 아, 그 집에 무슨 도우셔 저 세탁기를 쌌다?
2: 동엄마 언니름 도라지를 캔 거 오늘 팔고 쌌답니다.
1: 이야, 그것도 제네들 같은 아줌마 엄마 돈을 혼내내서 쌌다.
2: 그랬겠지 뭐. 아, 그런데 늙어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맨날 마다들만 마다들이라 합니다. 우리 엄마 데리고 들어온 자식입니까? 말 알고 뒤에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걸 더럽게 보는 겁니다.
1: 정말 나중에 생각하고 꼴찌 사기는 꼴찌 사오. 아이, 저 그런데 그 얼마짜리를 쌌다.
2: 사돈 엄마 말하는 게 무슨 700 얼마짜리를 쌓은 게 뭐 대략 졌더라며.
1: 야, 그럼 그게 오늘은 산조도 이겼군.
2: 옳겠지 무슨.
1: 아이, 혹시 그 우리를 두다고 싼 게 아닐까?
2: 세상을 즐겼습니다. 우리 주작 싼 게 뭔요? 우리 집에 실어왔지? 그 하나하나 좀 생긴 거 보셔. 누구 생각하게 생겼는가? 모두 엿기 같은 거.
1: 아니, 글쎄, 아줌마하고 형님은 자기네 욕심내서 그렇게 한다지만 엄마는 어째 일처리 이렇게 하는가 말이야. 나도.
2: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무 다 무엇을 써야 해결하지? 달래기 되겠습니까? 동무 같은 건 아이디어. 공고 주는 것도 머물기지. 아이디어.
1: 아이고, 됐어. 빨리 저 전화기나 하.
2: 모릅니다. 제비를 해잡수시오. 신기 번져집니다.
1: 아이, 그래. 오늘은 바깥에서 일하고 나가더니 그래. 밥도 와야 주겠어, 그래.
2: 오늘 그럼 형님이 밭에 또 후치질 해줬지 않습니까?
1: 아이고, 어색해서 우리 밭에 딱 붙어 있는 거.
2: 어째 동물이 그렇게. 아, 어째 동물이 그렇게 모자를 싸한다, 응? 내 저 시주 와서 몇 해차 이래 동물 지내보게 되면 새처럼 그 집에를 그렇게 해줘도 동무게 잘해주는 게 무시겠지? 응? 무시겠는가? 응? 이 손바닥에 장난하고 이 주름살밖에 무시겠는가?
1: 대신
2: 아유, 그래가지고 모든 장소로 가게 되면 동물이 형님 간에서 술자리도 동무들이 먼저 돌아와지? 동무도 뭐 그렇게 제 몸에 끼는 게 오래 살겠지만 그 오래 살라는 게요!
1: 이모 그래 다 대기를 딜에 댔다가 어떻게 내 것만 하고 후추덕 실패

0: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 하겠어 그래?
1: 같은 했지 멀쩡무식이야 멀쩡무식인가.
0: 아, 또 그렇지. 그 대신 또 그 현인네 엄마로 잘못이면 될 게 아닌가.
1: 거덕치였어 거덕치야. 형 멋이라는 게 보수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겠다 또 돈 거치는가.
0: 아, 또 그것도 그렇지. 또 엄마 짝에서 오겠다면 뭐 방법 없지 무슨.
1: 거덕치였어 좀 엄마 손 작작하지. 응? 작작해. 시어머니가 세강나도 가맸지대도 하나도 알싸지 체면에 무슨 체면에 우리 집 오겠다니까. 이제 그다 베개 다 신으라고 질질질질 매질할 때 무식이 들이받아 보는 걸 보라지. 세탁기라 선물 받은 마다들이 잘 모시겠지 뭐 강모시라는 게요.
0: 그래서 빨리빨리 전해놔.
1: 제비 먹으면 안 되니까 묵은 밥이 갔다 갑니다.
0: 아이 사람 정말.
2: 야 인리야.
1: 범이 죄송하면 너 또 세탁기 따라 하려고 했겠구나.
0: 좀 성격 쓰지 말래.
2: 어, 있었구나. 야,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0: 형님이 한 거지. 올라, 올라, 올라.
2: 아이고, 재수도 집에 있었구만, 야. 어째, 어디 좋채요?
1: 석이 좋채기랍니다.
2: 석이 아픈 모양이구만.
0: 아, 야, 그 뭐, 3차 신경토에다 도섰다.
2: 3차 신경토?
0: 야, 야.
2: 그 3차 신경토에, 아, 그게. 약간 무슨 약 타더라고.
1: 약이 쓸데없습니다.
0: 아, 어자, 형님 여기 안 싸. 자, 저 형님이 어찌다 왔는데 그 상점에 가서 뭐 좀 싸.
2: 야, 나는 흰술은 마실 줄 모른다.
0: 아이, 그러면 가서 그 맥주를 몇 병 사서 싸.
1: 돈 어주시오, 내가 갔다 올게.
0: 아, 이거 전번에 당시 그 쌓기면서 번 돈 이제 그 뭐야 그걸 좀 싸.
1: 그거 차돌이네 비도 다 물고 없습니다.
2: 야, 낼래선 돈을 크게 팔지 말라, 어? 거서 피수 서너 개에 낙지나 맹태 서너 개면 되네라.
1: 야, 연체도 말고 있다. 피수 서너 개 낙지 두 개면 더 열매요.
0: 빨리.
1: 엄마 어떻게 오늘 싸게 좀 먹어. 당 어제 정신이라니. 나 좀 빨래를 불고 등기 살이 되는 거나. 요 3차 신경코 너무 아파가지고 거지거지긴 저기 싹쓸겠다 너무 뜨거나 갔다
0: 오세요. 정말 형님의. 이제 이 사람 그 무슨 빨래 얘기 나오니까 피떡 생각나는. 형님이 오늘 뭐 세탁기를 쌌다대야.
2: 어. 오늘 저 시내에 내려가서 780원 주고 하나 싸왔다 저기.
1: 생활이 그저 쫙쫙 피어난다.
2: 야, 아이 뭐 재수 남들이 있을 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없으면 당한데 아이
1: 걔가 되게 영 좋겠습니다.
2: 야, 전화만이나 더 얘기 있어 이봐. 야,
0: 야?
2: 그런데 어째 아까 내 너 집 와보야 집에 새로 꽁꽁 쟁여놨고 사람 없더라.
0: 아이, 낮에 우리 집 왔다 가서
2: 어?
0: 저 무슨 일로?
2: 아, 아이, 그, 뭐, 큰일은 아닌데, 이게, 이런 일이다. 이거네, 재수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이야.
0: 야.
2: 내게 노시란 말이지만이야. 이게 내 별로 생겨서. 논에 이때까지 새가 나서도 한 백도 치를 받아도 못 봤지. 그리고 뭐, 해선 것도 없지않구만.
0: 에이, 별 말도 안 해.
2: 그래서 내 아껴 집에 가서 곰곰이 누워 생각해봐야 알겠더라. 그래, 내 너네를 오늘이 세탁기를 주자고 차 사온 게다. 알만 아냐?
0: 어이, 형님. 그래, 그 세탁기를 우리 주자고 산 게요?
2: 야. 아, 무슨 일이 근데 이렇게 놀래하냐? 어? 야.
0: 어이, 빨리 선점에 갔더래, 예, 임마.
1: 어, 예.
2: 아이, 재수.
1: 예.
2: 가지마, 필요 없어.
1: 어이야. 그게 무슨, 아예 돈이 몇 푼이 든다.
2: 아이. 그만한데. 계속
1: 빨리. 건드리는 언니야, 싸움.
0: 아이, 지금 머지가 되지. 병살 펴줘 싸워야지.
1: 어, 안다. 뭐, 걔 때문에 자꾸 머들머들 하면.
0: 빨리.
1: 나 이렇게
2: 세야 돼. 아이, 그만한데.
0: 어이, 형님.
2: 어.
0: 근데 담배 안 돼.
2: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우도징어하구나.
0: 어?
2: 리수편도 이젠 괜찮다.
0: 아이, 전번에 저한테 야, 그 시내 갔다 오면서
2: 어.
0: 내 뭐 자기 말을 잘 듣는 다음에 장애라면 한 통 싸줘.
2: 그런데 야, 그나저나 야. 야, 이게 뭐야. 요 저밖에 비우지 않은 게 내가 가지다 비울까?
0: 아, 야, 그 가지다 비우. 야.
2: 그래, 그래. 내가 엮는다.
0: 야, 어서. 불다.
2: 야.
0: 야?
2: 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
0: 아니야, 오늘 후추질했어.
2: 어느 밭에 후쳤길래?
0: 저 앞뜨거지랬지.
2: 앞뜨거지?
0: 야,
2: 그 앞뜨거지 우리 밭에 그 풀이 많채였대야.
0: 아이, 그건 채였대.
2: 야, 내가 오늘은 시간을 타서 그 밭에 후치자고 했는데 하! 아, 집에 아엠이라는 게 오늘은 딱 세탁기 썰라 가서 어찌나 설구는지. 야, 이게.
0: 아이, 근심 마. 내가 싹 후쳐놓고 왔어.
2: 무슨 일하니? 니 했단 말이야?
0: 야!
2: 야, 부끄럽다. 야, 이게 내 이제부터는 어진간해서 너 신세를 지지 말자고 했는데야. 아이, 부끄럽구나.

0: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농사를 치고 네 기본상 우리 집이 절반을 하는 셈이 아니야?
1: 아이고 형제간에 그만한 일도 못 방조하겠어.
0: 야, 너는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면 된다.
1: 아니야. 아, 저 근데 형님이 이 세탁기로 저 아줌마에 동의해서.
0: 야, 내 너 아줌마에 동의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팡팡 칠 수 있니? 어? 뒤는 절대 그러지 말라. 절대 그러지 말라.
1: 아, 글쎄, 에? 그렇다면 나도 야 안심하겠어. 야. 야.
2: 아이, 무슨 거 이렇게 숱한 거 들고 와?
3: 뭐냐? 아줌마님이 어? 받아보다 깊은 마음에 비금사 아무것도 다 했지.
0: 그게 무슨 그게 대단한 기라고.
3: 아이, 저기를 오는 듯이 안 간다는 오는 자리는 아예 서식어 듣고 세탁기 구경하려고 했던 나한테.
1: 아이, 빨리 상 낮춰.
0: 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무슨 이제 나서 뭐지?
1: 땅바닥을 줘,
0: 야, 그래도 이게 좋다.
1: 꼭 가자.
0: 아가, 이빨에. 야, 이거 좀.
1: 아이, 내려 와야 돼.
0: 아, 어따, 들어가라, 야, 그게, 야, 웃긴 쓰는 게 따다야.
1: 아니, 저,
3: 야, 웃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야, 야,
0: 아, 시원하구나, 좀 웃어라.
1: 자만이 형님이야, 고맙소.
0: 야, 그 말을 자꾸 하지만 이게 듣긴 했대. 어찌다 한 번 한 노릇인데.
1: 자, 들어, 들어. 하자, 하겨.
0: 아, 들어,
1: 하겨.
3: 웃습니다.
0: 야, 시원하구나. 야야야.
3: 저다
0: 놀아. 재수. 재수는 입장에 나서 안 듣고 있어.
1: 재수 한 잔 부서.
3: 네, 한 잔 부시죠.
0: 아, 재수 웃겠어.
1: 아이, 뭐지? 사용 안 하자.
0: 야야. 야, 고이빨이 거기 쓰게 되겠네, 거기.
3: 기라길로 우리 집엔 치수 없어도 된다. 아, 치수 싸와도 이빨로 다 이래, 지금. 아,
1: 내가 뭐 밥에다가 다 씹어먹은 사람인데. 빨리 웃어.
3: 아니, 굳이 빙세 세 개밖에 없지 않나, 빙전한 게.
0: 아니, 이없어 내 말이 그랬지.
1: 됐어.
0: 됐다, 됐다.
3: 꼴떡아, 입었어.
0: 야, 이 피주라는 거 원래 요마이지.
1: 야.
0: 자, 재수.
3: 예?
0: 그래서 말, 저잔 가져올까?
3: 나 선진이 갈 게라도 쓰러 먹겠어.
0: 자, 그럼 우리 행정에 들자. 아니, 누구 딴 말이네.
1: 야, 좋구나.
3: 그 아줌마님. 저기 그 세탁기 무슨 폐입니까?
1: 아, 저거. 그건 무슨 폐?
3: 예.
0: 아, 그, 뭐야? 방패 폐요.
1: 뭐, 예? 방패네?
3: 어디 방단해?
0: 야, 이게 야 인디 어째 한정말이 이래. 야, 그 어서 좀 책이라 좀 치고 보래.
1: 야.
3: 아, 저기 걔가 아줌마님이 그게 기라 뭐 자도이겠습니다, 예?
0: 자도이나 뭐이나 뭐 완자도이지 무슨.
3: 걔가 막 영 그게 좋겠습니다, 예?
0: 좋으나 뭐이나 더 얘기 있어. 이거 어떻게 써도 야 절대 마사지는 법이 없던데.
3: 학기랑 써야지. 든든하겠습니다, 예?
1: 그게 1번 자요?
0: 아, 자관 어쨌든 영 더 내라.
1: 야,
0: 뭐 가만히 있어라. 야, 내 이렇게 벌쩍 앉아있을 새 없다.
1: 어제
0: 내 집 가다 가서 세탁기를 실어올게.
1: 아니, 소리를 맞은 말이야.
0: 아니, 나 오늘 이럴 새 없다.
1: 아, 가만히
3: 있어. 같이
1: 가, 같이 가.
0: 야, 너는 오지 말아, 뒤로. 어제 집에 아임이 있는데 무슨 네 와서 뭐 쓸 때 있나?
3: 얘기했습니까?
1: 혼자 하실까?
0: 아이, 된다, 된다.
3: 야, 뭐 숨을 해주세요.
0: 야, 집에서 집이 나거든.
3: 야.
1: 이게 저어가지고 식당 문이
3: 오래 삶은 무슨 거진걸 본다는 게.
1: 내 머리 앞에 그래도 진제가 진제가라고.
3: 난 정말 아줌마님이 저렇게 더 살 줄 생각 못했다. 이거 또 자기네 집에 무슨 어찌니 가더라고요. 또 난 싫어.
1: 나야.
3: 이거 무슨 세탁기를 어디다 놓고.
1: 그 어쨌든 물독이하고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3: 야, 바다에는 물기 없지 않을까? 아까도 그들 앞에 거기서 저 식사한테 펴놓자 놓을까?
1: 아, 저장해.
3: 그래, 이거 빨리 가게. 아니, 이거 그만 많이 그래, 와, 와, 저리 빨리 나간다. 빨리 낚시 하나
4: 낚시. 네. 아이고, 계속 뭐야.
3: 나간다.
4: 빨리 오래.
0: 조금 쉬자.
3: 조금
0: 쉬자. 이제 내무 완성됐다.
5: 야.
3: 예.
0: 나 그냥 가겠다.
5: 아니, 그래. 저녁에 나 자주 가는데.
0: 아, 나 오늘 일을 세웠던데. 야.
3: 우리
0: 동료들 지금 밖에서 기다려. 야.
3: 아이고.
0: 전화. 야. 세탁기 잘 두더라.
5: 에이, 조심 마. 야. 야. 야. 야. 나가. 야.
3: 야. 야. 지금 껍데기라고 어째 이렇게 잘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껍데기를 우리 동사민 문풍진이 해도 되게 하십니까?
5: 뜯어.
3: 잠깐만, 고급 써낼 거고.
5: 야.
3: 그만 쓰세요.
5: 야, 야. 잘 나와도, 야.
3: 예, 안 나.
5: 이, 얼, 산, 나가.
6: 아이고, 엄마야.
3: 말할 줄 아는 세탁기다.
6: 엄마.
7: 누구나 초록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할 때, 초록색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가끔 지쳤다 느낄 때면 푸른 잔디를 찾아가거나 산은 덕으로 올라가세요. 싱그러운 초록이 마음을 차분해지게 하는가 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산동성 청도시에 살고 있는 강정옥 씨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어머니 세월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청춘은 희망이라고도 말하는데 젊은 시절엔 청춘만이 갖는 위대한 특권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패기로 넘치어 별이 되고 꽃이 되어 매일 푸르는 꿈을 꿉니다. 명랑함이 넘치고 씩씩함으로 충만되고 희망으로 부풀었기에 청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항상 청춘을 잃지 않고 희망으로 살자면 그 핵심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일상이 올바른 운동과 식사가 아닐까요? 연기시의 백정숙 씨는 어머니가 올해 90세이지만도 건강한 기력을 보여서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날 햇빛을 받으며 산천으로 가는 나만의 여행길에 올라보세요. 바쁜 일상의 해탈에서 오는 짧은 여행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떨어진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만 보아도 학창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가 하면 청춘의 설레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주시 하남가에 계시는 최경화 씨는 6월에는 작은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외손녀 이렇게 한 가족의 4명이나 생일이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친척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노래 물수제비 뜬다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해마다 6월이면 여러분은 저마다의 사랑과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도 마음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건강한 삶을 바라고 있으며, 어떤 분은 사랑에 목마른 불우한 이웃에게 약수를 가져다 드리기로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푸르름으로 가득한 6월이 모든 이들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녹색 6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서진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진의 목표는 마을의 가장 큰 문제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상류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문일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문일 할아버지는 서진에게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서진아,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이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마을 안에 물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넘어야 할 것이다. 기억하거라,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서진은 할아버지의 말에 조금 의문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문일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서진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산 너머에서 내려오는 물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산을 넘고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물을 얻으려면 항상 새로운 문제와 장애물이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며 성장했다.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일 할아버지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히 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결단을 내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개천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큰 바위와 높은 산을 만났고 이들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을 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산을 넘고 넘으며 서진은 점점 더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고

과정 속에서 점차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서진은 배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서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의 고난을 넘고 마침내 깨끗한 물을 마을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지 물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고 사람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후 마을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물을 끌어오는 데 겪은 고난을 기억하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단지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첫 번째 교훈,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서진이 마주한 것처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큰 장애물을 넘었다고 해서 그 후에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또 다른 장애물과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진이 여러 차례의 산을 넘으면서 그가 배운 것처럼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역경과 문제들은 단지 성장의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 산 넘어 산은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한계를 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서진이 산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장애물과 마주했듯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은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진이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교훈,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서진은 매번 산을 넘고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0: 힘든 상황에서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해야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진이 어려운 산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 서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물을 끌어오는 일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끝없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속담은 단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까지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 곁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는 순간에도, 땀이 이마 끝을 타고 흐르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기 쉬운 것,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운동 중 물 섭취, 그리고 올바른 수분 보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통 근육이나 체력, 운동 시간 같은 것들에 먼저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먼저 수분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은 조용히 피로를 만들고 있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움직임까지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하면서 왜 물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마시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숨이 차오르며 집중이 흐트러지는 느낌 말입니다. 물론 운동 강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는 순간부터 열을 만들고 땀을 통해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결국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에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분들은 물 마시는 타이밍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굳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 중에는 흐름이 끊길까봐 참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갑자기 많은 물을 원하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공급받는 것을 더 편안해합니다. 마치 메마른 화분에 물을 천천히 스며들게 하듯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참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갈증을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은 갈증이라는 신호를 통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숨이 차는 운동이나 땀이 많이 나는 운동에서는 몸속 균형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수분을 챙겨야 합니다. 운동 중 물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입니다.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참았다가 한꺼번에 마시는 방식보다는 운동 흐름 안에서 잠깐씩 호흡을 고르며 물을 마시는 습관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부담이 적고 운동의 흐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 집중력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따뜻한 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입니다. 운동 직후 지나치게 차가운 물을 급하게 들이마시면 속이

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운동 종류에 따라 수분 보충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와 땀이 많이 나는 강도 높은 운동은 몸이 요구하는 상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평소보다 갈증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몸이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을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한 운동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습한 날에는 자신도 모르게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실내 운동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서는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몸 상태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뿐 아니라 운동 중에도 몸의 상태를 가볍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입이 마르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보다 쉽게 지친다면 몸이 보내는 수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운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중요한 건 몸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분 상태입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아주 솔직합니다. 부족하면 금세 반응하고 잘 채워주면 움직임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면 흔히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좋은 신호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 동시에 몸속 수분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땀이 흐르는 동안에는 괜찮다고 느끼다가 운동이 끝난 뒤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몸이 축 처지고 집중이 안 되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 중 일부는 단순한 운동 피로가 아니라 수분 균형이 흔들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에 몰입하게 되면 몸의 신호를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리거나 반복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물을 마시는 짧은 시간조차 흐름을 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잠깐의 호흡 조절이 운동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몸이 지나치게 지치기 전에 조금씩 수분을 채워주는 습관은 운동 지속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순간 중 하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는 느낌일 것입니다. 분명 의지는 충분한데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힘이 빨리 빠지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거창한 원인보다 기본적인 수분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속 수분은 단순히 갈증만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조절과 움직임의 균형에도 깊게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은 운동의 보조 역할 정도가 아니라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 중 수분 보충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몸 상태를 바라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곤 합니다. 힘든데도 참고, 목이 마른데도 버티고, 어지러워도 끝까지 해내야 운동을 제대로 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은 결국 몸을 돌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습관은 오히려 운동에 대한 피로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몸의 작은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갈증이 심해지기 전에 물을 마시고 숨이 너무 가빠지기 전에 호흡을 조절하며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운동 강도를 잠시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의 균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운동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소모시키기보다 관리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물을 마실 때 의외로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갈증이 심하다고 급하게 들이켜듯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몸에는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결국 리듬인데 수분 보충 역시 그 리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조차 운동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몸 상태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계절과 환경입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날씨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실내 냉방이 강한 곳에서는 땀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계속 수분이 소모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환경에 따라 조금 더 세심하게 몸 상태를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수분 보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운동과 수분 보충이 결국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하루 전체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 거창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싶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같은 목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의외로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전에 몸 상태를 살피고, 운동 중에는 무리하지 않으며, 운동 후에는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는 늘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기본이 잘 채워질수록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몸을 버티게 만드는 것보다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방식은 순간적인 성취감은 줄 수 있지만 오래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습관은 운동 자체를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물 한 모금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갈증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몸은 참 정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족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무리하면 금세 피곤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자꾸 참아내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쪽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몸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분 보충은 단순히 운동 시간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움직임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덜 쌓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자주 놓치는 날에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만 잠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물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물 마시는 것조차 잊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게 되면 몸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몸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충분히 쉬었는지, 몸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 물은 제대로 마셨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열을 정리하고 균형을 되찾기 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난 뒤에도 급하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보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피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결국 몸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친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떤 순간에 힘들어하는지, 언제 갈증을 느끼는지, 어떤 방식이 편안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물을 충분히 챙기지 못할 수도 있고 운동 흐름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몸의 균형을 돌아보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몸의 신호를 잘 듣게 되고 갈증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동 중 물 섭취와 적절한 수분

보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운동은 거창한 기술보다 작은 습관들이 더 오래 몸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동 중 잠깐 멈춰서 마시는 물 한 모금, 몸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짧은 순간, 바로 그런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보지 않고도 본다. 문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의 일을 안다. 창문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천상의 이치를 안다.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은 적어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았으며 보지 않고도 혼이 꿰뚫었으며 하지 않아도

네, 리딩의 노자중의 한 소절입니다. 네, 아무나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이치가 보입니다. 해안이 생깁니다. 천하를 주유하지 않아도 보게 되고 애쓰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네,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무유자연, 이 한마디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북경과 서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도 게스트 최덕희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덕희 씨가 아니라 오늘은 지금 잠시 이제 전지향 씨로 지금 게스트가 바뀌어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전지향 씨를 지금 전화로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전지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 지금 또 만나게 됐는데 어떤 여행 코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0: 네, 오늘은 북경과 서안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경과 서안은 과거 조대의 도읍으로 되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분위기를 띠는데요.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북경과 서안 이렇게 연결시켜본 적은 없었는데 맞아요. 또 비슷한 점이 있긴 했었네요. 근데 또 다른 점도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 랜드마크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 천안문.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0: 네, 천안문에 대해서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천안문 청대는 자금성의 정문이었는데요. 명나라 영락제가 북경으로 수도를 선도하고 1417년 자금성의 정문을 짓고 승천문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1651년 청나라가 성문을 제거하면서 세상을 편안하게 다스리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천안문으로 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모택동 주석이 천안문 청도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옛 궁전의 정문이 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는데요. 또 정면에 걸린 모택동 소상화는 제작기간이 1년이나 소요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천안문에는 총 5개의 문이 있는데요. 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문은 황제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또 황후가 시집을 올 때 그리고 과거 시험 1등부터 3등 급제사가 처음 입궐할 때 이 문을 통과하는 영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1: 정말 인생에 한 번도 이 문을 통과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겠네요. 이렇게
0: 네.
1: 특별한 문이니까.
0: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과거 시험이 있는 날에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0: 네, 과거 시험이 있는 날 응시생들은 동쪽의 장난 좌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시험 결과 역시 동쪽 성문 밖에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서 룡문이라고도 했는데 등룡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1988년부터 성루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했고 황제들만 오르던 곳에 서서 천안문 광장 또 수도 북경을 굽어보는 느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제가 북경에 갔을 때는 그때 이 고궁도 그 입장권이 있었는지 아무튼 미리 좀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그 미리 하는 작업을 못하고 저는 그냥 즉석 여행을 바로 생각하고 막 떠나는 편이라서 가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예 그때 좀 성숙이라서 얻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코스는 포기를 했었는데 고궁은 아마 많은 분들이 북경 가게 되면 좀 필수 코스로 들려보는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어서 고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고궁은 명청시대의 궁전입니다. 명나라 시대의

0: 3대 황제인 영닥제의 명으로 건설되어 청나라 시대까지 황제의 궁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현재는 고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1925년부터는 박물관으로 공개되어 명청시대의 다양한 문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자금성 이름에 대한 유래도 그럼 알아볼 수 있을까요?
0: 네, 자금성의 글자는 자금성의 이름은 글자 그대로 의미는 자주색에 금지된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중 자는 천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인 자미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재가 자미원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극성을 포함한 별자리인 자미원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천재가 거주하는 하늘의 궁전을 자주색의 궁이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황제는 자신을 하늘의 아들인 천자라 칭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성의 자는 황궁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듯합니다. 그리고 자금성의 금은 금지한다는 뜻인데요. 황제가 기거하는 곳인 만큼 허락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자금성의 금자가 금지한다는 금. 네. 다음으로 네. 그러면 또 북경의 다른 하나의 랜드마크인 만리장성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만리장성은 우리나라와 그 바깥의 이민족 세계를 분리하는 구조물로 과거 중국의 방어책이었습니다. 동쪽 산해관에서 서쪽 자일관까지 총 연장선이 6,300km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성벽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단위인 리는 현재 500m에 해당하는데요. 만리장성의 길이를 리 단위로 환산하면 총 12,600리에 달해서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초의 장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춘추 전국시대인데요. 여러 나라가 각자의 방어를 쌓기 위해서 쌓기 때문에 그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기원전 260년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북쪽 국경을 따라서 성벽과 망루를 쌓는 대토목 공사를 벌렸는데요. 그 후 들어선 어떤 왕조도 진나라만큼 만리장성 쌓기에 힘을 쏟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가 이거 쌓긴 했는데 그래도 네. 이 결과물은 진나라에서 가장 추진이 많이 된 거니까.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만들었다고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의 만리장성은 언제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건가요?
0: 네, 명조 때부터인데요. 1368년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다시 만리장성 축조에 신뢰를 기울였습니다. 명나라는 칭기스칸이 세운 원나라를 물리치고 들어선 정권으로서 북방의 이민족이 늘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 더욱 견고하게 장성을 쌓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장성 대부분이 명나라 때 축조된 것입니다. 건축 자재는 흙과 석재 그리고 벽돌입니다. 성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봉화대와 보루 그리고 관문이 이어져 있는데요. 관문이란 군대 주둔지로 관문이 있는 곳에는 밀폐식 보루를 쌓아 성벽과 연결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방어시설로 198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1: 네, 만리장성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네. 조금 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뭐 큰 길 도로 이제 올리막을 올라가듯이 네. 뭐 그렇게 올라가는 구간도 있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네. 진짜 그 계단이 눈앞에 네 왔을 때는 계단의 그 벽돌들이 어쩌면 그렇게 높아요. 두껍고 네, 한 개 계단마다 오르는 게 그래서 옆에 그 손잡이처럼 이 랑간 같은 거를 이제 뭔가 손 잡고 올라갈 네. 수 있게 된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 와 이렇게 큰 돌들을 그 당시에 사실은 뭐 기계적이거나 현대화적인 설비가 없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네. 높은 곳까지 운반을 했을까? 예.
0: 네, 그렇죠.
1: 아 진짜 뭐 아까 앞에서도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하는데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거기 가서 직접 보면서 네 들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은 관광지로도 사용을 받지만 최초에는 방어시설. 진짜 그 관광지로서 오르려고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네, 계속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계속해서 용정협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는 북경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곡의 모양이 마치 용과 같다고 하여 용정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73년 강택민이 용정협을 둘러본 뒤 특별 지시를 내려 계곡에 댐을 짓고 인공호수를 만든 뒤 배를 띄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북경에서는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댐의 아랫부분에서 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룡 모양의 에스컬레이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합니다. 곳곳에 중국어와 우리말로 적힌 관광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유람선을 타고 강의 성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루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따끈듯한 기암절벽에서 번지점프를 즐길 수도 있는데 강물의 색깔은 파란색이 아니라 짙은 초록색이어서 뭔가 더 경이로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빙등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북경 여행에서 이제 지양 씨는 어떤 곳에 이 중에서 혹시 다녀오신 곳이 있나요?
0: 저는 어린 시절에 갔었는데 이 고궁 천안문 이 정도까지는 꼭 필수로 가야 한다고 부모님이 데려가 주셔서 네, 가봤던 기억이 났고 만리장성은 사실 아주 어릴 적이어서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까 봐 아마 그 코스는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네. 저는 그때 갔을 때 소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키도 이제 150cm 정도 넘었을 때였으니까 갔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니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북경 여행에서 지금 소개한 것 중에 룡경협이라는 곳에 이게 지금 협곡이라고 하는데
0: 네
1: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줄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서 대부분 다 앞에서 저희

0: 네, 지금 전지현 씨를 다시 또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제 북경 여행에 이어서 오늘 또 서한 여행에 관한 내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지현 씨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아까 이제 북경 여행과 서한 여행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네. 서한 여행에 대해서 또 들어볼게요.
1: 네, 좋습니다.
0: 서한 여행은 아마 가장 유명한 걸 꼽으라면
1: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같은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진시황 병마여행을 떠올리실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진시황 병마여행 정말 여기를 찾는 분들이 우리 그 여행 성수기마다 혹은 뭐 명절 연휴 때마다 엄청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1: 네.
0: 예, 많더라고요. 정말 이곳에 사람들이 다 필수 코스로 정하고 뭐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한 가면.
1: 네, 맞습니다. 또한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일컫은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꼭 서한에 가면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은 아시다시피 병마용은 진시황이 죽은 뒤 자기를 지키는 흙으로 만든 그 병사들을 가리킵니다. 진시황릉으로부터

0: 지역에서부터 1.5km 떨어진 곳에서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병마용의 표정과 크기들은 모두 다르며 신분에 따라서 다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마용은 진시황이 죽은 후 대군의 일부를 순장시키는 대신에 흙을 구워 만든 인형을 묻은 것인데요. 갱이 발굴된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까지 발굴되고 있으며 건물을 지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보호를 위해서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근데 그 당시 정말 이 흙으로 뭐 이제 구워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양이 많으면 아직까지도 또 계속 발굴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0: 네, 맞습니다. 그 진짜 모양이 저마다 다르고 표정 하나
1: 맞아요.
0: 크기와 다른 그 크기도 다 다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 아, 아까 이제 북경에서 그 만리장성이 사실은 좀 불가사의처럼 어쨌든 제가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막 이제 감탄을 했잖아요. 약간 비슷한 점이 지금 이것도 진시황 병마용갱도 세계 8대 불가사의에 뭐 속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면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서한은 또 어떤 곳을 둘러보면 좋을까요?
0: 네, 또 박물관들이 서한에는 아주 많습니다. 한 지역을 요약하려면 우선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이 박물관이라는 말도 있듯이 서한에는 역사가 유구한 박물관들이 아주 많은데요. 역사박물관, 팔로군 기념관, 서한 비린박물관 등 여러 개 박물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시중심과 비교적 가까운 비린박물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이곳은 그럼 어떤 곳인가요?
0: 네, 서한 비린박물관에는 역대 서화가들의 묵보, 묘지, 석경이 소작되어 있으며 기나긴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장 가치가 있는 그 작품들을 구경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천해드릴 곳은 종로광장인데요. 종로는 서한 중심지 십자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높이가 36m이고 내 변의 길이가 35.5m이고 건축 면적은 1370여 평방미터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은 4대 거리는 각각 성벽의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로 중 가장 크고 보존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서한은 명나라 때 서북지구의 군사정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종로의 건축규모, 역사가치와 예술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역사, 박물관 뭐 이러한 데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필수 코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매력을 좀 갖고 있네요.
0: 네.
1: 네, 근데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 또 사람마다 여행 취향이 다르니까 뭐 쇼핑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쇼핑은 어디가 좋을까요?
0: 쇼핑을 하기 좋은 거리는 서한 회족거리가 좋습니다. 서한 회족거리는 실크로드를 통해 무역을 다니던 이슬람계 무역상들이 모였던 거리인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거리로 유명한 곳이며 이곳에서 파는 200여 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먹거리들은 회족 전통문화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분위기가 깊게 배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런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주의점을 말씀드리자면 험서 지역의 소수 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청전 음식, 즉 주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금지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무슬림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것에 주의점에 조심해 주셔야 하고 뭐 이런 종교적 그런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어떤 곳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듯이 사실 뭐 법 정도까지 그렇게 엄격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당지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하는
0: 맞습니다.
1: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곳을 둘러보면 될까요?
0: 네, 과학기술관인데요. 시중심 거리에 위치한 섬서과학기술관은 현대과학기술 수단을 통해 과학기술의 매력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 과학기술 발전사 전시장에는 단편 동영상 및 전시판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대한 기술 성취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럼 2층에 어떤 것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0: 네, 2층 전자기 전시장에는 전자기 분야의 지식을 주로 소개하면서 전자기 원리, 전자기 응용,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환경 보호, 또 고압 방전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고요. 또 3층 종합 전시장에서는 역학, 광학, 수학을 일체화한 흥미로운 공예 운동 등 실험 활동을 할 수 있고 거울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미로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1: 네, 여기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딱히 네. 뭐 과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네, 어느 정도 네. 좀 취미를 갖고 즐겨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긴 하네요. 아까 4층까지라고 네. 했는데 그럼 4층에는 또 뭐가 있죠?
0: 네, 4층 멀티미디어 전자전시장에는 과학 지식과 신흥 전자 기술이 접목된 흥미로운 전시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셔틀에 전시된 4D 애니메이션 기술은 체험자로 하여금 진짜로 시공간을 누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1: 4D 정도. 요즘은 사실 그 이상도 있긴 한데,
0: 네.
1: 네. 점점 이제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네, 사실 이런 과학기술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물리적 지식이나 이런 역학 지식을 알고 가면 또 재밌기도 맞아요. 하지만 사실 모르고 체험해도 네, 그만큼 즐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 뜻깊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어느 책에선가 좀 봤던 구절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사실 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어떤 과학적인 뭐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네. 다 과학자가 아닌 이상 그걸 오늘 저녁에 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켰는데 예, 조명을 네. 네. 그 조명이 켜지는 원리까지 앉아 다 이해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네. 갔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뭐 이제 체험 항목들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재밌게 네. 재미로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오히려 또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호기심이 맞아요. 계속 발동이 되어서 네,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싶습니다.
1: 네, 아까는 이제 뭐 4D 정도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그 이상의 것도 혹시 후에 나와서 지금 더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네. 곳은 전시관이기 때문에 가장 그 빠르게 이런 걸 접수하는 곳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가면 우리가 소개한 그 이상의 다른 것들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있습니다. 네. 네, 서한의 유서 깊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또 어딘가요?
0: 네, 서한의 대표적 명물인 옛 성벽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서한 성벽은 명나라 때 축조된 것으로 수당왕 성벽을 바탕으로 추가되어 건축되었으며 네 개 방향의 대문이 세워져 있어서 성벽 안에 서 있으면 마치 갇혀버린 느낌도 준다고 합니다.
1: 아, 이게 성벽이 있다니까 이게 또 좀 네. 만리장성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네, 그렇죠. 할까요? 비슷하면 네. 저 지금 지향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하나 찾고 있습니다. 북경과 서한 여행의 네. 비슷한 점. 네, 이 밖에 또 있을까요? 가볼 만한 곳.
0: 네, 이 밖에도 소환탑과 대안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환탑은 당나라의 고승 의정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경전을 번역하고 보관하기 위해 절 남쪽에 세워진 탑입니다. 고승 의정은 우리나라 광주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건너갔으며 인도네시아 지역까지 갔다 온 그의 여행은 무려 20여 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귀국할 때 그는 400부의 경전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이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15층 높이에 높이 42m가 되는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대기 2층이 무너져 내려 13층까지밖에 남지 않았으며 대안탑과 달리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나라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대안탑에도 좀 이야기가 좀 깃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대안탑은 당나라 황태자 리치가 어머니 문덕황후의 명복을 빚기 위해 절을 짓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자은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면 정면에 대웅보전이 보이는데 그 앞에 대자은사라고 금박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향로가 있고 여기에 향을 꽂고 지금은 또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웅보전 뒤에 있는 큰 탑이 바로 서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대안탑입니다. 대안탑은 자은사 안에 있는 7층 탑으로 삼장법사 현장이 조정에 건의하여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7층까지의 높이는 64m로 바닥이 장방형으로 된 각주형의 독특한 외관은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탑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지향 씨가 북경 여행, 서안 여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북경과 네. 서안이 다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행지가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소개해드린 여기에 그치는

0: 네, 굵직한 랜드마크가 있는 곳이라서 두곳 모두 아주 마음에 드는데 우선 둘중 어느 곳을 여행하든 간에 나중에 그 만약에 북경을 먼저
1: 네.
0: 여행하면 그 다음 여행지로는 서안에 가고 혹시 서안을 먼저 가게 된다면 다음에는 북경을 가는 식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아마도 그 비슷한 점, 다른 점이 더 확연하게 네,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지향 씨와 함께 북경과 서안 여행 알아봤습니다. 유관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는 점도 이 비슷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향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박형곤,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변 땅이 지금은 효도문화선봉장으로 이름을 전중하고 연로부모 효성함이 효도력사 그 뿌리든 민족의 밑풍이라오.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후대 양성 효도문화 이 땅에 꽃피워 가네. 민족의 넋이 어린 이 땅에 효도를 앞세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상락원 꾸려가네. 인성교육 보급하여 너도 나도 덕행쌓아 아름다운 문명사회 우리 손에 빛내가세.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손재 꼽는 우리 민족 구심점이 되어 가네.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 되어

0: 이번 주엔 박형군,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일자나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 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미식, 문화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 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할빈은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지역 졸업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하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 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하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내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 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빈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4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크루스의 귓가에는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자신의 병수발을 들어주던 진심이 부르던 노래와 회사의 상황을 보고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던 진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0: 그레스, 요즘 회사 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요. 어느 날 양과 승냥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뭘 시켜드릴까요? 그러자 양이 말했습니다. 네, 정식 1인분 주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승냥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양한테 물었습니다. 정식 1인분 맞습니까? 그러자 양은 정식 1인분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다시 승냥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마지막으로 양한테 확인했습니다. 정식 1인분을 주문하는 거 확실하죠? 그러자 양이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배불리 먹어야 내가 여길 뜰 거 아닙니까? 나 이야기를 너무 못하죠. 공원에 큰 성성이 한 마리가 왔어요. 근데 성성이를 보는 사람마다 토했어요. 어느 날 나도 가봤어요. 보고 나와서 나도 토했어요. 다음 날 크루스가 갔어요. 그런데 성성이가 토했어요. 제 이야기 수준이 형편없죠?
1: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가 누군지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예쁘고 더 부드러웠어요. 눈을 뜨는 순간 똑똑히 보게 됐어요. 바로 진심 씨였어요.
2: 크루스의 이야기를 듣는 한편 크루스가 더는 자신을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방을 메고 자리를 뜨려던 진심은 크루스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다. 그 순간 크루스가 모든 아픔을 잊은 듯 환하게 웃는 얼굴로 진심을 올려다본다. 크루스의 얼굴에는 진심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크루스를 보며 잠깐 몽해했던 진심도 드디어 크루스의 마음을 확인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크루스를 바라본다. 한편 크루스와 진심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느낀 종사전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떠오른다. 크루스와 진심에게 오붓한 시간을 갖게 하려는 듯 종사전은 자리에서 일어선 리소당의 팔짱을 끼며 나가자는 암시를 한다. 리소당과 종사전이 병실을 나가기 바쁘게 진심은 크루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선다. 한편 크루스의 눈길은 시종 진심을 떠나지 않는다.
0: 크루스, 야, 그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만들어줄게요.
1: 별로 생각 없어요. 고마워요. 물 마시고 싶어요.
0: 네, 알았어요.
2: 진심이 물컵을 그루스의 입가에 가져간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심의 모습을 크루스가 환한 웃음으로 바라보며 무언의 사랑을 약속한다.
1: 고마워요.
0: 아,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0: 미소당과 종사전을 태운 승용차가 거리 아스팔트 길을 달리고 있다.
1: 아버지, 크루스와 진심 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0: 미소당이 건성으로 대답하는데 종사전이 핸드폰이 울린다.
1: 여보세요? 그래, 다니엘. 엄마도 보고 싶지. 할아버지랑 차 타고 가는 중이야. 바꿔줄게.
2: 하이, 다니엘. 잘 지냈어? 어. 이제 곧 여름방학이지. 그래, 날짜 결정되면 알려줘. 할아버지가 마중 갈게. 그래, 빠이빠이.
1: 뭐래요?
2: 곧 여름방학이란다. 나보러 오겠다는구나.
1: 다니엘이 온다니까 얼굴이 활짝 피네요.
2: 사돈아, 저기 한묵지를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해라. 할 말이 있다. 안 되겠어?
1: 아니요.
0: 한편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든 한병선은 신문에 실린 리더업 회사에 관한 소식을 보자 갑자기 생각난 듯 한묵지에게 전화를 건다.
3: 묵지야.
4: 예, 아버지 잘 계시죠?
3: 아, 그게 장녀, 이번 금융 폭풍에 넌 피해 없냐?
4: 아버지 아들이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폭풍과 충격에 견디는 법은 배웠어요.
3: 묵지야, 너 회사를 아주 잘 키웠구나. 신문에도 계속 나고.
4: 아, 그래요? 아버지 소식이 저보다 더 빠르네요.
3: 아, 아들, 고향에 돌아와 두살 생각은 없냐? 아?
4: 아이고, 아버지도 참, 강원엔 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가요?
3: 난 그냥 지켜만 보면 되지. 아, 그것도 안 돼? 아, 묵지야, 아, 지금 부동산 산업이 막 시작을 할 때라 저는 지하는 기회인가?

0: 끊는다.
1: 아, 저기 목재야.
0: 한편 리소당의 집. 한목지를 집으로 불러놓고 서재로 들어온 리소당은 아내 사지를 꺼내 들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긴다. 한편 거실에서 리소당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한목지는 소식이 없자 답답한 나머지 종사선에게 묻는다.
1: 아, 뭐라고 하죠?
2: 나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서재에 들어간 지 반 시간이 넘었어요.
1: 아님, 내가 들어가서 얘기해볼까?
2: 아니요, 기다려봐요.
1: 알았어.
0: 손에 든 아내 사진을 내만지며 생각에 잠기던 이소당이 뭔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2: 이번 위기에 동남아 쪽 자산이 대폭 줄었어요. 우린 리덕과 다른 두세 개 회사를 빼고는 주요 자산을 유럽과 미국 시장에 돌렸어요. 그래서 걱정돼요. 아버지가 기어코 나를 미국에 보낼까봐.
1: 아무래도 내가 먼저 찾아뵙는 게 좋겠어.
0: 리소당이 서재에서 나온다.
3: 목재 왔나?
1: 네, 아저씨.
3: 사조나, 왜 차를 안 오렸어?
2: 네.
3: 사조나, 그 보이차를 타거라.
2: 네.
3: 앉게.
0: 종사선이 익숙한 솜씨로 차를 우린다. 리소당이 찻잔 하나를 들어 한목지에게 건네준다.
3: 자, 찻잔에서 풍기는 향을 맡아보게. 어때? 특이한 향이 나지 않나?
1: 그러네요.

0: 마셔보게.
1: 아, 이건 고의차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맛보게 해서.
0: 체면 차리지 말게. 차를 마시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네. 좋은 차는 차 맛을 아는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마시게.
1: 네.
2: 한목지에게 좋은 차를 내놓고 기꺼이 한목지와 마주앉아 담소하는 리소당을 보는 종사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한목진의 집. 진애화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한병선에게 전화를 건다.
3: 됐고요. 당신 올지 말지만 결정해요.
4: 아유, 당신 몰라서 그러 생화가 얼마나 잘 팔리는데. 기둥이네가 자리 비우면 안 된단 말이요. 아?
3: 뻥은 기둥 좋아하시네.
4: 아이고.
3: 그러지 말고 빨리 와요. 퇴직하고 다 늙어서 무슨 꽃을 심어요?
4: 에이, 저. 이 지도자 역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 어?
3: 지도자? 됐네요, 한병선 씨. 지도자는 무슨 얼어 죽을. 빨랑 와서 우리 집이나 지휘해요.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다 당신의 지휘를 기다려요.
4: 내가 뭐 필요하오? 가봤자 바빴게 더 하겠소? 첫째, 묵지에 재원도 물건나 갔는데, 아? 가봤자, 나? 네 할 일이 뭐가 있어?
3: 아, 당신도 참. 리소당이 마음 바뀔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요.
4: 누가? 리소당이 어쨌다고? 마음 바꿔먹기로 했다고?
3: 차까지 얻어마셨대요. 리소당이 직접 묵지한테 자를 우려줬다는데 답이 딱 나온 거 아니에요?
4: 그렇다면 내가 가야지. 어?
3: 됐어요. 끊어요.

0: 전화를 끊은 한병선이 뜻밖의 소식에 기분이 좋아진 듯 혼자 웃음을 짓는다.
1: 고집불통. 꼭 내가 언성 높여야 말을 듣지.
0: 리소당이 서재에서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는데 정사전이 아버지를 찾아 서재로 온다.
2: 아버지.
0: 정사전이 리소당의 곁에 다가와 그가 쓴 글씨를 내려다본다.
2: 그새 많이 늘었네요. 아버지, 늦었는데 안 주무세요? 다니엘이 잠시 못 온다니까 잠이 안 오시죠?
0: 리소당이 정사전과 소파에 마주 앉는다.
3: 사전아, 너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지가 가끔 너무 고집부렸지?
2: 아버지, 왜 그런 말씀해요?
3: 봐라, 이번 풍파가 우리 CCI도 시련이었다. 겪고 나니 정말 사람도 알리고 뭐가 뭔지 알리는구나. 묵지 말인데 그한테는 남자로서의 흉금과 파워가 있다. 그래서 말인데 네 선택이 옳다고 본다. 전에는 내가 정말 너무 고집 피웠다.
2: 아버지,
0: 정사전이 리소당의 곁에 다가앉으며 묻는다. 리소당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사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리소당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3: 사전아, 이번에 다니엘이 오면 그 집에 며칠 묵게 해라. 다니엘이 오면 내가 말해줄 거다. 우리 세대의 원한을 니들한테 뒤물림하지 말아야지. 지난 일 자꾸 끄집어내서 뭐하겠냐. 안 그래?
2: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현명하신 거.
0: 한목지의 집이 명절 분위기로 잔음친다. 진해화 한정현 선성상이 붉은 종이로 된 깃불 희자를 오려 거실 창문에 붙이고 있을 때 손자가 라디오를 들고 거실로 나온다.
4: 전에 불어내서 회의할 때면 이런 걸 다 내가 오렸어.
5: 애들아, 애가들아.
4: 성상이, 얼른 소리 좀 높여봐.
5: 데려와요. 데려와요.
6: 투명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덕회사는 새롭게 신망을 얻었습니다. 목전 리덕 주가는 재차 상승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대박이다!
8: 엄마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4: 올랐어?
7: 네!
4: 한목지 제법이네!
8: 그럼요! 오빠 능력 장모님, 있어요!
7: 장모님께서 형님을 애인가 하지만 밖에서 나들 우러러봐요!
4: 우러러보긴! 니들 네. 자꾸 그렇게 졸리다가 나중에 상전처럼 오셔야 할지도 몰라!
8: 엄마,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 아니에요!
4: 당연하지! 목지가 누구니? 내 아들이잖아!
0: 드라마 인생 향연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10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지의 집이 명절 분위기로 잔엄친다. 진해화 한정연 선성상이 붉은 정의로 된 깃불 희자를 오려 거실 창문에 붙이고 있을 때 손자가 라디오를 들고 거실로 나온다.
1: 전에 불어내서 회의할 때면 이런 걸 다 내가 오렸어.
2: 누나, 애가 누나.
1: 성상이, 얼른 소리 좀 높여봐.
2: 내려와요. 내려와요.
3: 투명한 기자회견을 통해 리덕 회사는 새롭게 신망을 얻었습니다. 목전 리덕 주가는 재차 상승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대박이다!
5: 오빠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4: 네!
1: 한목지 제법이네!
5: 그럼요! 오빠 능력이 장모님, 있어요!
4: 장모님께서 형님을 애인가 하지만 밖에서는 나들 우러러봐요!
1: 우러러보긴! 니들 네. 자꾸 그렇게 졸리다가 나중에 상전처럼 오셔야 할지도 몰라!
5: 엄마,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 아니에요!
1: 당연하지! 목지가 누구니? 내 아들이잖아!
0: 진혜와한테 가서 오려놓은 종이를 들고 창가로 다가간 한정현은 불현듯 정원에 나타난 한병서를 발견하고 반가움에 소리를 친다.
5: 아버지? 아, 여기요 아버지! 엄마! 엄마 아버지 왔어요!
4: 장인어른!
1: 예예예 부르지 마! 밖에서 좀 헤매게 놔둬.
5: 안 돼요! 아버지 여기에요!
1: 아니면 오셔올 거야.
4: 같이 가요! 나와서 들어오세요.
5: 한정인께서 오셨어요.
0: 한정연과 선성상이 달려가 반갑게 한경서를 집안으로 안내한다.
4: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빨리 앉으세요.
5: 아버지 좀 봐요. 달랑 봉지 하나 들고 왔어요.
4: 아, 짐이 없어요?
6: 아, 뭔 소리예요. 아주 물컵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5: 무거워서 겨우 들고 왔죠?
4: 장인어른, 장인어른 너 참. 미리 말씀하면 죄가 마중 갔을 텐데요.
6: 아이고, 이 동네 마중 건 무슨. 아유, 시내 버스가 너무 편하더라. 전에보다 속도도 훨씬 빠른가.
5: 아니, 영도께서 뭐하러 시내 버스를 타요? 전문기사가 있는데.
1: 아이고, 존경하는 한석이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환영합니다. 어머, 물이나 마셔요.
6: 그리고 차는 없어?
1: 물이라도 감지덕지죠요. 그렇네.
5: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는 엄마밖에 없어요. 어서 마셔요.
6: 방금 말이다. 우리 안에 들어섰는데 어느 집인지 내가 알아야 말이지. 경비가 성씨 물어보길래 한시랬더니 한시요? 한시가 있다는 거야. 자, 말 하나 말하지 있으니까 왔지. 그리고 우리 안을 두 바퀴나 돌았더니 경비는 아마 내가 집을 아는 게 없나 봐. 그러다
1: 찾았어요?
6: 생각이 났어. 맞다. 희자를 붙인 집을 찾으면
4: 금방 붙였어요.
1: 똑똑하네. 그런 생각
5: 많아요.
7: 왜십니까?
0: 한경선, 진해화, 한정연, 선성상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호용이 상자를 안고 거실에 들어선다.
8: 어이는 다들 계시네요. 어이고, 한석이도 계시네요.
9: 어서 오게.
8: 젠저임, 잔치날이라 와인을 좀 가져왔습니다. 항공회사 보안원 친구가 얻어준 겁니다. 엄청 좋은 겁니다. 있잖아요, 그 비행기 1등석에만 제공하는 특등입니다. 좋습니다.
1: 뭐, 1등석?
8: 예, 그럼요.
1: 정말 고맙네.
8: 당한 겁니다.
1: 했었네.
8: 제가 목지 신세가 많습니다.
9: 안 써.
8: 괜찮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참, 신부 대반은요?
1: 정했지.
8: 네, 그랬군요. 그럼 제가 뭐 힘 좀 쓸 일이 없습니까?
9: 아유, 없어.
1: 힘 쓸 일이 없어. 고맙네. 고마워.
8: 저기 그럼 봉선이라도 볼게요. 제 폐활량이 좋아요.
5: 아유, 그럴 필요 아이고.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1: 이거,
5: 오빠.
1: 이거로 하면 돼. 괜히 힘내지 마.
0: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자 현란하게 켜진 수만 개 불빛 속에서 아름다운 도시의 밤이 펼쳐진다. 리소당은 집으로 찾아온 한경선과 진해화를 반갑게 맞아준다. 리소당의 얼굴엔 여느 때와 달리 수염이 더부룩하다.
10: 어휴, 한석이구만.
6: 소장님, 수염은 왜 이렇게 더부룩하?
10: 자, 앉아요. 나 말이요. 자, 한석. 나 말이요. 요즘 그 건강이 좀 안 좋소. 아, 수염 깎는 것도 귀찮고 웃지 마오.
11: 어디가 안 좋은데?
10: 심장이 좀 안 좋소.
11: 아, 지금은 어떠소?
10: 거의 다 나았소. 아.
0: 한경선이 옅은 한숨을 내쉬며 곁에 앉은 진혜화를 바라본다. 진혜화가 말없이 고개를 속인다.
11: 서당이 내일 애들 결혼식이요. 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나 하려고 오기는 왔어.
10: 잘했어.
1: 서당이 기실 진작에 사죄하고 싶었어요. 기실 그동안 그 일 때문에 그때 내 나약함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이 변치 않았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당신한테 미안해서요. 서당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0: 진혜화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자 이서당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북받치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싸진다. 얼마 후 다시 고개를 든 뒤서당은 그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는 진혜화를 보며 재빨리 감정을 추스린다.

0: 진해화가 다시 자리에 앉아 리소당이 입을 연다.
1: 한성이, 사실 정말 생각밖이요. 우리에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말이요.
2: 소당이, 우린 오늘 용서를 구하려고 왔소.
1: 여기 와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완했어. 사실 나절로도 갈등을 많이 했어. 어떤 일은 시간이 감에 따라 이해도 됐고, 솔직히 내가 지나간 우리의 원한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바람에 죄 없는 애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어. 근데 지금 한성의 진조에 이젠 정말로 털어버렸어. 지나간 건 그냥 흘려보내기. 안 그랬어?
0: 리소랑의 말에 진혜화와 한경선은 그동안 마음속에 얹혀있던 응어리가 순식간에 풀린다. 진혜화는

0: 안도의 마음과 더불어 넘치는 기쁨을 가릴 수 없어 또다시 눈물이 솟구친다.
1: 서당이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줄 줄은 정말 몰랐어. 됐어, 사돈. 사돈.
0: 한병선과 리서당이 손을 맞잡는다.
1: 고맙소. 그럼 사돈 말대로 내일 일이나 덜어내버려.
2: 네.
1: 솔직히 말해서 옛날 일들은 어떤 땐 잠깐 떠올랐다가도 금방 잊어지요. 그동안 우린 돌멩이에 짓 눌려서 살았어. 안 그랬어, 여보? 됐어.
3: 저기요, 유아 누니.
4: 왜?
0: 유가가 방송국 홀에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그를 부른다.
3: 오늘도 애청자가 꽃을 보냈어요. 장미꽃이에요. 향이 죽여져요. 매일 장미꽃을 보내는 그분 미남이 틀림없죠.
4: 일이나 열심히 해. 더 분발하고.
3: 아니, 집에 넣을 데 없으면 여기다 몇 개만 놔줘요.
4: 그래, 이거 가져. 오늘만이야.
3: 네, 네. 고마워요 누니.
4: 괜찮아.
0: 요가는 목지와 사돈의 결혼식에 참석 못해서 못내 아쉬웠다. 그녀의 함장은 또다시 원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넓은 바다는 요가를 마음껏 나래치게 했다. 열렬한 함장의 애정 공세에 요가는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요가는 마침내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찾았다.

0: 드디어 한목지와 종사존의 결혼식 날이다. 한목진의 집마당에 설치된 야외 결혼식장은 풍부하고 우아한 생화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결혼식장에는 음식과 술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간이 벽에 한목지와 종사존의 사랑의 증거인 진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1: 여보,
2: 아.
1: 정말 넥타이 안 해요?
2: 안 하겠어. 더워 죽겠는데 넥타이는 무슨...
1: 알겠어요. 꽃은 달아요.
0: 진혜화와 한병선이 결혼식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리소당이 두 사람을 찾아 거실로 들어온다.
3: 어허, 여기서...
1: 어머, 소당이.
2: 소당이.
3: 아니지, 아니. 아니, 오늘부터 사돈이라고 불러야겠네. 안소돈, 축하드립니다.
1: 우리도 축하합니다.
3: 어서 나도 꽃을 달아야죠.
1: 그럼요, 그럼요, 달아야죠.
3: 자, 네네.
1: 달아요. 자, 기분이 정말 좋네요.
3: 한석이, 하객들이 거의 온 것 같은데 우리 나가봐야 되지 않소?
2: 아, 그래.
1: 그래, 그래, 나갑시다.
2: 자, 나가자.
0: 한병선, 리소당, 진혜화 세 사람이 거실을 나와 마당에 들어서자 하객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인다. 이때 사람들 속에 있던 한정연과 선선상 진혜화 한테로 다가와 붙어서
1: 엄마!
4: 장모님!
1: 금일방약 효과 봤어요. 음식?
4: 네, 장모님!
1: 어제 결과 나왔어요.
5: 그래? 잘 됐다.
1: 겹겹하네요.
5: 잘 됐어.
0: 자리를 옮겨 한병선 곁으로 다가온 진혜화는 한병선에게 기쁜 소식을 날립니다.
5: 당신 딸 임신이래요.
1: 네, 선주 벌 준비나 하세요, 네?
5: 기쁘죠?
0: 한경선, 리소당, 진혜화, 한정연, 선성상은 앞으로 나와 한 줄로 나란히 서자 조례가 결혼식의 시작을 선포한다.
6: 그럼 지금부터 한목지와 정사존의 결혼식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심정으로 두 분의 결혼식을 축복하고서 왔습니다. 두근 박수로 두 사람을 혼인의 전당으로 모십시다.
0: 경쾌한 입장곡과 더불어 한목지와 정사전이 하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서서히 결혼식장으로 입장합니다.
6: 행복의 행렬에 들어선 걸 환영합니다. 신랑 대방께서는 사랑의 성표를 건네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지금 이 마음 변치 말기를 바라며 사랑의 성표인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주

0: 없습니다.
1: 마주하고 섰을 때 팔짱을 낀 크루스와 진심이 그들 앞으로 다가옵니다.
2: 축하해요.
3: 빨리 들어오세요.
4: 고맙소.
1: 한묵지가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을 맞이합니다.
5: 저는 용기 고중졸업생입니다. 우리 연대에는 경력도 참 많습니다.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갔고 저는 아마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숙소에 불이 났었는데 불을 끄다가 다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장애사입니다. 후에 시내로 돌아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상업에 뛰어들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예쁘고 착한 처녀가 제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사존이 제 아내입니다. 전에 제가 약속했습니다. 멋진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개혁 개방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삶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사존이한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도 사회적으로 많은 책임을 질 겁니다. 제 꿈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의 삶은 순풍의 돛단듯 순조로울 수만 없다. 때로는 비바람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삶은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5: 사랑하오 사전님.
6: 알아요 목지씨. 나도 사랑해요.
1: 드라마 인생향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8: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일자나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 문화 외에도 특색 미식, 문화 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 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할빈은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지역 졸업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화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화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 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화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화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화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내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 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빈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 회사는 11개의 생산 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사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1번째 시간입니다. 왕간지는 잠시 후 한 손엔 안주를 여러 접시 담은 쟁반을 받쳐들고 다른 손에는 두근들이 배가 볼록 나온 니움 술주전자를 들고 왔다. 그는 술과 안주를 상우에 챙겨놓으며 벙글벙글 웃었다.
1: 아발, 정말 이뻐기 수다 그랴. 내가 방금 문을 나서니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장보고 오면서 술을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바이, 한번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2: 아, 그건 안 됩니다. 난 마시지 않겠습니다.
0: 왕간지는 두 손을 벌리며 얼굴에 섭섭한 듯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1: 아니, 아바이가 웬일입니까? 이렇게도 사람의 낯을 봐주지 않다니요. 난 당신에게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턱 내는 것도 아닌데. 이왕 자미원의 술을 입에 댔다기로 설사 당신의 팔로군의 맹기를 더럽히야 하겠습니까?
0: 나팔수 아바이는 그가 이렇게 성내자 정말 딱하게 되었다. 먹지 말자니 이미 차려놓고 진심으로 권하는 걸 마다할 수 없고 먹자니 군사 규율에 군중들의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왕간지는 벌써 술주전자를 높이 들고 한 곳부 따랐다. 묵은 곡주의 향기가 나팔수 아바이의 코를 쿡 찔렀다. 그는 입안에 침이 막 돌았다. 그러나 규류를 생각하고 인차 침을 꿀꺽 삼키며 일어섰다.
2: 교장,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에겐 규류라는 것이 있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0: 왕간지는 얼마간 얼떨떨해졌다. 이 사람은 얼마나 다루기 힘든가. 뒤이어 그는 술주전자를 탕 하고 상우에 내려놓으며 낯색을 일변하고 짐짓 화를 내었다.
1: 좋습니다. 가십시오.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도 내 낯을 봐주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참, 규를? 나도 군중 규를 알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참연도 보통 군중으로 보는만요. 조수다, 전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0: 그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나팔수 아바이는 저음직하여 웃으며 말하였다.
2: 교장 선생님, 정말 성이 났습니까?
0: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2: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동해 낯을 붉히면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의 말도 오라. 참의원은 보통 군중이 아니지. 좋아, 조금만 마시자.
0: 나팔수 아바이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2: 아, 좋습니다. 교장 선생, 우리 조금만 합시다. 어?
1: 네? 어? 그래야죠. 아바이, 전 시원시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바이는 그러지 못하는데요.
0: 왕간지는 될수록 나팔수 아바이에게 술을 많이 권하였다.

0: 이윽고 행리 어머니가 또 더운 안주 두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왕간지가 시켜 볶은 것이었다. 행리 어머니는 그것이 쪽제비가 달개기에 세배드리듯 좋은 심보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았으나 팔로군이 드는 음식이므로 그래도 정성껏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맛있게 볶았다. 그는 이미 목덜미가 벌겋게 되도록 마신 나팔수 아바이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1: 아바이, 안주를 많이 들어요. 부대에선 자주 잡수지 못하지 않나요?
0: 그는 왕간지를 힐끗 훔쳐보고 재차 일렀다.
1: 그건 좋은 술이래요. 도수가 높아서 많이 마시면 취해요.
2: 당신은 어서 가서 설거지나.
0: 왕간지는 이렇게 매몰스레 내쏘고는 그가 나가는 것을 기다려 다시 나팔수 아바이에게 마음 푹 놓고 기껏 마시라고 권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잠깐 사이에 두 근이나 되는 묵은 술이 거의 밑굽이 났다. 그러다 보니 얼마간 취하였다. 왕간지는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에게 거듭 권하는 한편 탐부의 지휘관들을 칭찬하였다. 진명정치위원의 말이 나오자 그는 감탄을 금치 않았다.
2: 그이는 참으로 문물을 겸비한 분이거든. 수일간 몸만 아뵈니 정말 그립구만. 아바이, 그 정치위원 동지는 언제 돌아옵니까?
3: 내 계산해보지.
0: 나팔수 아바이는 손가락을 꼽았다.
3: 하루, 이틀, 내일까지면 오라, 모레 저녁이면 비슷해.
2: 어디 가서 회의하기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3: 저 문공서에 갔지요. 길이 안전치 못해놔서 놈들의 도장 거점을 지나야 합니다.
2: 자, 한 잔 더. 이 소리 괜찮죠?
0: 왕간지는 그가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다.
2: 그럼 많은 사람들이 허위하겠구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봉쇄선을 지날 수 없지요.
0: 나팔수 아바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안주를 한입 삼켰다.
3: 당신은 그를 잘 가르쳐도 싸움에선 우리보다 못하우다.
2: 그야 물론이죠. 그렇죠.
0: 나팔수 아바이는 곤드레 만드레 취해 말주머니를 터뜨렸다.
3: 놈들의 봉쇄선을 통과할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리하지요. 사람이 많으면 목표가 커서 쉽게 발각되니까요. 우린 세 사람이 갔답니다. 우수와 덕강이, 그리고 날쌘 열납병 한 명이지요. 그들이 산길을 가만히 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무사히 다녀옵니다. 오.
0: 그는 녹초가 되어 입이 벌려지는 대로 줄줄 쏟아 놓았다. 나팔수 아바이가 부대에 돌아왔을 땐 동무들이 모두 잠들었다. 시어장은 그가 흠뻑 취해서 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쿡 쥐어박았다.
4: 이 주종뱅이가 또 취했구만. 다행히 놓친애가 없어서 같이 앉아니 말이지. 있었더라면 땅바닥에 밀어뜨려서 재울 거야.
0: 나팔수 아바이는 비칠거리며 침대에 넘어져 코

0: 물을 쿨쿨 골았다. 이때 왕간지는 그 조용한 집안에서 정유평 특파에게 긴급 전보를 날리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무별들이 반짝거리고 초목들은 찬소리를 쓰고 있었다. 엷은 안개가 산과 들을 뒤덮었다. 그 얼마나 조용한 밤이고 그 얼마나 궁벽한 산인가. 우수와 덕강이는 앞에 가는 진명정치위원회 뒤를 바싹 따랐다. 렬락병은 백보 남짓 앞섰다. 말들은 보통 걸음으로 산오리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1: 아, 덥구만. 이 산등성리만 넘어서면 놈들이 거점이 보여.
0: 진명정치위원은 이마 위에 땀을 씻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덕강이가 경쾌한 마음으로 말을 받았다.
2: 도장 거점만 지나면 우린 말을 달릴 수 있어요. 돌아가서 한 잔 푹 자고 나야 기성나팔을 불겠어요. 정치위원 동지, 돌아가면 우리는 애기를 볼 수 있나요?
0: 우수가 기뻐하며 말했다.
1: 무슨 애기? 요 꼬맹아, 누가 알려줬어?
0: 진명정치위원은 미소를 지었다.
3: 그것도 모르겠어요. 후 누나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양어머니가 벌써 알려줬어요. 누나가 오자 양어머니는 누나를 주자고 달가를 모으고 있답니다.
0: 우수는 득이 양양해서 말하였다. 그가 가리키는 양어머니는 바로 덕강의 어머니였다. 우수는 오자마자 그를 양어머니로 삼았다.
3: 후 누나는 꼭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0: 덕강이가 갑자기 묻는다.
2: 참, 정치원 동지, 애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해요?
3: 참, 동무도. 아, 그야 낳은 다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고 해야 짓지 않아?
0: 우수가 다투어 참견하였다. 진명 정치위원도 가볍게 웃었다.
1: 우수 생각이 꽤나 깊은데. 남자나 여자나 이름이야 같으면 안 되나? 너희들 생각에는 무엇이라 불렀으면 좋겠나?
2: 나는 그저 꽃화자, 꽃뿌리용자 같은 건 질색이에요. 정치원 동지!
1: 어?
0: 뚜껑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외쳤다.
2: 항존이라고 하자요. 바로 항일전쟁 시기에 태어났으니까요.
3: 좋지 못해. 내 보기엔 승리라고 불러야 해.
2: 오, 이 이름이 좋아. 승리는 우리 것이거든.
0: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여겨보는 진명정치위원의 가슴은 즐거움과 격정으로 가득 차올랐다.

0: 적들의 거점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말에서 내려 두꺼운 천으로 말발굽을 싸고 조용히 앞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에게서 발리 못 되는 큰 길 옆이 바로 놈들의 도장 거점이었다. 인민들 지부 위에 높직이 솟은 포대의 화구로 누르스름한 어두운 불빛이 새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땅땅 하고 앞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진명정치위원은 멈춰서며 대뜸 명령하였다.
1: 전투 준비!
0: 세 사람은 얼른 말에 올랐다. 우수는 말에 채찍질하며 옆으로 휙 뚫고 나갔다. 뒤이어 양옆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리더니 욱스러우는 그림자가 보였다. 매복에 걸린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일제히 총탄을 퍼부으며 반격을 가했다.

0: 가로막고 앞으로 맹렬히 돌격하였다. 놈들은 똑똑히 보지 못하였다. 우수가 앞장서서 달려드는 적을 짓밟아 버리며 뚫고 나갔다. 떡강이는 정치위원 동지를 파토 따라 호위하며 앞으로 용감히 돌진하였다. 갑자기 정치위원 동지가 몸을 흠칫하더니 말잔등에 엎드렸다. 덕강이는 가슴이 덜컥하여 휙 달려가서 고삐를 나란히 하고 한 손으로 굴을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 적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적들을 뚫고 나갔던 우수는 그들이 따라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자 다시 되돌아왔다. 순간 적들은 황급히 우수를 향해 사격하였다. 떡강이는 이 틈을 타서 정치위원을 부축하여 호위를 뚫고 나아갔다. 놈들의 총탄은 비오듯 하였다. 그들은 정치위원을 호위하며 싸우면서 길을 헤쳤다. 문득 희생된 연락병이 눈에 띄었다. 호위를 거의 벗어나게 될 무렵 정치위원의 말이 갑자기 총에 맞고 쓰러졌다. 사람도 부딪혀 나갔다. 우수는 몸을 돌려 놈들을 맞받아 나가고 덕강이는 급히 뛰어내려 정치위원을 자기 말에 안아 올렸다. 진명 정치위원은 이미 가망이 없었다. 그의 가슴과 시원스런 이마와 보기 좋은 머리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덕강이의 옷소풀 붉게 물들였다. 진명 정치위원은 맥없이 그러나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1: 정치위원 동지,
2: 빨리 가, 빨리. 난 걸렸어. 어서 주머니에 있는 회의 기록을 가져가, 빨리.
3: 네.
2: 울지 말고 어서.
1: 정치원 동지, 전 죽어도 당신을 구원해서 함께 돌아가.
0: 덕강이는 눈물을 잘잘 흘리며 흐느꼈다. 그는 힘껏 정치위원을 안아 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는 갈수록 잦아졌다. 총알이 모리우를 윙윙 스치고 지나갔다. 돌아 돌아 사방으로 튕겨오르고 나뭇가지들은 뚝뚝 끊어졌다.
2: 안 돼. 날 내버려둬. 울지 마. 돌아가서 무탄장에게 전해줘. 류바의 부하들과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라고. 애기 이름을 지어줘야지. 아오라. 항일전쟁 승리. 날이 곧 박수. 려명이라오.
1: 정치원 동지,
2: 호민에게 슬퍼 말라고 말해줘. 그는 로당 원디.
1: 정치원 동지, 정치원 동지.
2: 아직 안 갔어? 빨리 길어. 어서 꺼내어. 명령이야.
1: 정치원 동지.
2: 류명.
1: 정치원 동지. 정치원 동지.

0: 드라마 숨바귀꽃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8点整